位听众 ，FM 91.4延吉综合广播汉语节目播出到此结束，感谢您的收听，稍后请您继续。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4월 열나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어하며 발전

0: 태어나기 좋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인재발전 환경을 조성해 연길에 정착하고 연길에서 살며 연길에서 꿈을 이루고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체결 의식이 연변대학 밖을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민경 보조경찰들이 밤새 산속을 수색해 길을 잃은 80대 노인을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월 2일 시인민정부 보도판공실에서는 인재주거정책 소식 공개회를 소집해 업그레이드된 인재주거 관련 계열 정책을 전면적으로 설명해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어하며 발전하기 좋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인재발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인재주거 정책은 청년 연길 건설 목표를 중심으로 계층화되고 전면적이며 고품질의 인재주거 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시적으로 인재주거용 주택은 2,268채인데 인재의 구직, 입사, 정착 등 전 과정의 주거 수요를 정밀하게 적용했습니다. 그중 표준화된 인재아파트는 240채로 인재는 최대 3년간 무료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전문가 인재아파트는 183채로 단지 내 기업 관계자 및 전문 기술자에게 개방되며 재학 및 졸업 고품질 생활 수요에 주목해 청소 예약, 주택 수리, 세탁 편의 등 세심한 봉사를 추가해 인재의 생활 잡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온기가 느껴지고 고품질이며 전방위적인 정밀 봉사를 통해 각종 인재들이 연길에서 안심하고 거주하고 창업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진정으로 유치하고 붙잡아두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인재 유치 봉사 중심 부주임 수점호는 졸업 시즌을 맞아 인재주거 정책을 반복 업그레이드하고 인재순환주택, 청년쉼터, 임대 및 구매 보조금 등 따뜻한 조치를 내놓아 세심한 주거 정책으로 젊은 인재를 붙잡아두고 각지 고등학교 졸업생이 연길에 정착하고 연길에서 살며 연길에서 꿈을 이루고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0: 그늘 연변주 기업과 일자리를 교정으로 취업의 날개를 새로운 여정 시작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체결 의식이 연변대학 밖을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초빙회 현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각 현시의 중점 기업, 규모 이상 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참신화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기업 채용 책임자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소개하고 대우를 설명하며 궁금증을 해결해 줬고 학생들은 상담하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장에는 또한 정책 설명 구역이 마련되어 3.1군들이 대면으로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창업 보조금, 호적, 주택 보장 등 기본 정책을 설명해 학생들이 이해하고 계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왕현현은 초빙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채용 일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명확해지고 어떤 일에 종사하고 싶은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카슨 길림시포 자원고 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총감독 박성철은 연변 지역에 진출한 지 2년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역 기업들이 지역대학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신선한 인재를 주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업과 일자리를 교정으로 취업의 날개를 새로운 여정 시작 연변대학 초빙회는 인사부문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수요에 집중해 취업 창업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활동 현장에는 정책 상담 코너, 라이브 채용 구역, 기업 채용 전문 구역 등 6개 기능 구역이 설치되어 전방위적으로 기업과 졸업생 간의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현장에서 558명이 취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인재봉사중심 취업 및 인재교육과 과장 왕명년은 이번 활동은 400개의 일자리, 1,818명의 인력 수요를 제공했는 바 일자리는 교육, 의료, 정보기술, 다국적 무역 등 여러 중점 분야를 포괄한다고 하면서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습니다.
1: 일전 시직 속 기관 당사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4기 건강기관 대강당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이번 대강당은 건강은 자아검사로부터를 주제로 기관 간부 종업원의 사업 특점과 흔히 나타나는 건강 우환에 입각해 실제 사례와 결부해 조기 발견, 조기 간섭의 건강관리 리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자아검사

0: 습관을 일상 통근, 점심 휴식과 주거 환경에 융입시켜 건강의 첫 번째 방어선을 확고히 구축하도록 끌었습니다. 아랍네이 하면 건강기관 대강당은 시 직속기관 당사위원회에서 추진한 건강기관 건설의 브랜드 활동 중 하나로서 응급구조 기능, 중이 양생 보건,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 운동 재활 지도 등 여러 개 분야가 망라됩니다. 시 직속기관 규율검사사업위원회 서기 김미연은 당사위원회에서는 또 의무진료기관으로 심리건강평가, 성급전문가기관으로 등 활동을 전개해 전면적이고도 다차원적으로 간부종업원의 심신건강을 보장해 사람마다 건강을 주목하고 사람마다 건강을 실천하는 량완 분위기를 힘써 형성함으로써 건강연길 건강기관을 추진하는 데 든든한 기초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1: 진학과도 각 섭외구에게는 모두 노인 신문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문읽기를 통해 당리 목소리를 전하고 민심을 모으며 상시화로 당리 정책과 정신을 설명해 각 민족 주민이 함께 배우고 나아가도록 이끔으로써 당의 혁신 리론을 수많은 가정에 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늘 진학과도 춘향사회구역 활동실에서 신문 읽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구역 노인 독보조 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내 기관지를 읽으며 전국독의 회의 정신을 열심히 학습하고 주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민생복지를 논의하고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올해 78세인 양재진은 춘향사회구역 노인 독보조의 핵심 골간이며 근 50년 당적의 노당원이자 연변준의 유명한 홍생 선선 강연인이기도 합니다. 양재진은 신문 읽기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문 읽기를 통해 당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춘향사회구역 노인 독보조는 현재 16명의 회원이 있으며 모두 각 분야에서 은퇴한 노인들입니다. 올해 56세인 최미옥도 이 독보조의 핵심 성원입니다. 조부모 세대부터 그녀의 세대까지 3대가 신문 읽기의 초심을 지키며 시대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학령의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년간 진학과도 노인 독보조는 읽기를 매개로 하고 정으로 융합하며 정책 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우위를 돈독히 하여 전민 독서 촉진 조례를 실천하고 노인 존중과 사랑의 전통을 계승하며 중앙 및 성주 정신을 적시에 전달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는 생생한 전달체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닐 시 공안국에서는 진학 파출소, 소형 파출소, 특정 경찰대대 민경, 보조 경찰들이 밤새 산속을 관할 구역의 삼림 지대임을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구조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경찰은 신속히 소형 파출소, 특정 경찰대대와 공동 수색 구조팀을 구성해 밤새 산에 들어가 샅샅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색 지역은 산림이 우거지고 지형이 험준하며 깊은 밤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색 작업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색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경은 무인기를 동원해 공중 순찰을 진행하며 지상 도보 점검과 공중 전역 수색을 결합한 입체적 수색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끊임없는 세밀한 탐색 끝에 당일 밤 10시 민경은 소활용 저수지 기슭에 갇혀 있는 로인을 찾아냈습니다. 새벽 12시 30분, 구조대원들은 작은 보트를 타고 저수지를 건너 로인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검진 및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민경들의 험난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밤새 구조한 따뜻한 행동에 감사드리고저, 로인의 가족은 정성껏 손편지 감사장을 써서 인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고 군중의 안전을 지키는 공안 민경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 6월 2일, 연결시 흐망택시관리위원회사의 애심 무료승차 활동이 정식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4대에서 3년 연속으로 진행하는 공익수송 활동입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는 총 80명의 운전수가 자발적으로 애심 무료승차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대학 입시기간 수험생과 학부모는 수험표를 지참하면 애심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흐망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소지가 외지에 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을 위해 차대는 1대1 예약 수송 봉사를 제공합니다. 수험생은 사전에 차대 봉사 열선인 8019081로 전화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하, 최림이었습니다.

0: 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풍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 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1: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700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뇌건강 손가락 체조. 꾸준히 하면 네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경쾌한 리듬과 간단한 동작의 손가락 체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7채 양광 체조 음악에 맞춰 하는 이 손가락 체조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직접 따라 해본 많은 사람들은 보기엔 쉬운데 왜 나는 못하지? 내 머리가 나쁜 건가? 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손가락 체조가 정말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손가락의 민첩성과 뇌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북경대학 제6병원 신경과 주임이사 원준량은 현재 손가락 체조 하나만으로 알츠하이머 등 인지장애 질환을 직접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인지훈련 및 뇌기능 활성화의 보조수단으로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손가락은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에서 차지하는 투영 면적이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정교하고 조화로운 손가락 동작은 대뇌 피질을 반복적으로 자극해 신경세포 간 시냅스 연계를 촉진하고 뇌력력의 활성도를 높여 나이로 인한 뇌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은 마치 뇌의 외장형 장치와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손가락 체조를 하면 뇌에 저강도 유산소 인지 이중 훈련을 제공하는 셈이 돼 주의력, 집행력, 기억력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매일 몇 분씩 연습하면 우리의 뇌는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손가락 체조를 꾸준히 연습하면 신경계통과 뇌혈액순환에 실질적인 좋은 점이 있으며 이는 주로 신경망의 재구성과 보상을 촉진하고 뇌가 손상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다음,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 완화입니다. 집중적인 손끝 운동은 정념 명상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이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자율신경 균형을 조절하며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기 있는 사람들은 감기가 가을과 겨울의 전매특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열상풍이라는 감기는 더 길고 반복되기 쉽습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양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대중들이 세 가지 보기를 통해 빠르게 식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첫째, 추워하는 정도로 볼 때 감기에 걸리면 이불을 덮어도 여전히 춥게 느껴지고 열상풍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추워하다가 다시 열이 오릅니다. 둘째, 인후 증상을 보면 열상풍은 종종 목이 붉고 붓고 아프며 풍하는 대부분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셋째, 땀이 나는 상황을 보면 열상풍은 땀이 많지만 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땀을 흘린 후에도 몸이 끈적거립니다. 풍하는 땀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열상풍에 걸리면 무턱대고

곽향 정기수 한 병을 마십니다. 전문가들은 곽향 정기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증상이 맞지 않게 복용하면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증상이 고열, 인후통, 노랗고 묽은 콧물이라면 의사의 치료하에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찬 음료를 많이 마시거나 에어컨을 오래 틀어 오한, 구토, 설사를 일으킨다면 한기가 비상과 위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때 곽향정기수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곽향정기수에는 알코올이 들어있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세팔로스 포린계 약물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복용 후 운전해서도 안 됩니다. 약을 복용해 2일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거나 지속적인 고열, 진한 가래와 기침, 가슴 답답함, 숨가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세균 감염 합병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 어린이 청소년 심신건강촉진 뉴스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소 북경중의병원 주임의사 리미는 발표회에서 여름철에 아이들은 찬 음료를 적당히 섭취해야 하는 바 건강한 아이들은 매주 1, 2회 섭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위가 약하고 복통이 자주 있거나 천식이 있는 아이는 3주에 한 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후 생강과 진피에 흑설탕을 넣어 끓인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찬 음료로 인한 위장 불편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이 박성국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시간 행복을 열어가는 동서남계 해피바디에서 인사드립니다. 입시 불안은 많은 학생들이 겪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시험에 대한 불안한 걱정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불안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험 불안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오늘 시간에는 그 입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대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이 미리 방법을 알고 현명한 길을 걷길 바라면서 오늘 가정행복상담원의 한혜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청취를 해야 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럴까요?
0: 예. 네, 그렇죠. 예. 바로 우리들의 만능 해결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혜금 원장님.
1: 아유, 과찬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시간에는 이 입시 불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네, 그렇다면 이 불안의 그 원인부터 또 파헤쳐 봐야겠죠.
1: 그렇죠. 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꼭 있고요. 원인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나친 불안은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 불안도 낮출 수 있고 또 왜 또 극도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러면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 네. 물론 어떤 이유든지 방법은 다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죠. 예.
0: 그렇죠. 예. 모든 그래서, 일들이 예. 또 방법을 알고 나면 아 이걸 왜 몰랐을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그럼요. 문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지 않았었고
0: 네.
1: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하는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름 더 노력도 했었을 것이고
0: 네.
1: 더 전문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더 큰 어떤 우리 손해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0: 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건강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사실은 우리
0: 시험 성적을 얘기하죠.
1: 예, 그렇죠.
0: 네.
1: 누구나 다 결과를 모르게 된다면 엄청 긴장하고 불안하고 걱정 스럽게 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시험을 통해서 학습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 불안함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0: 아,
1: 공부
0: 네.
1: 기초가 됐고 항상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있잖아요. 물론 걔네 그 공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긴장도나 불안도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그 왜냐하면 걔네들은 멘탈이 조금 이 그 학업에만 엄청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것을 이렇게 불안도를 숨겨가면서 자신의 학업을 몰입을 해내거든요.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늘 시험 치면 그 성적에서 10점 뭐 20점 사이로 그 올랐다 내렸다라는 그 아이들이 반복된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그 불안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0: 네.
1: 그러나 또 어떤 일부 아이들은 그 시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성적에 대한 결과가 그 폭이 늘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0: 네.
1: 굉장히 그 어쩌다 우수한 성적을 맞아서 좋아할 뻔 했었는데 또 떨어진다. 그러다 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폭이 넓은 아이들수록 이제 엄청 더 불안도가 높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다음 하나는 성격이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들이요.
0: 네.
1: 그 아이들이 또 이제 그 시험 불안에 엄청 크게 겪을 수가 있거든요. 초조함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도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죠.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을 알아요, 아이들은.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아 이번 시험도 망치면 어떨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 작용을 하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좀 엄청 노력한 아이들이 있어요. 요 얼마 전에도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엄청 노력을 한대요.
0: 아,
1: 근데 노력한
0: 네네.
1: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하다고 막 그냥 눈물이 그냥 그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 아이가.
0: 네, 너무 애나서 그랬죠 한마디로.
1: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보면 좀 그런 귀엽잖아요.
0: 네, 귀엽죠.
1: 예, 자기네만큼 노력 아이들은 없잖아요. 다 노력하는데 본인들은 항상 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쟤는 노력을 덜 하는데 저렇게 잘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기네 느낌상에서.
0: 아, 네. 그러니까
1: 또래들은 보면 신나게 놀고 유쾌하게 놀고 뭐 학교에서도 아주 재밌게 노는데 성적은 자기보다 더 좋은데 본인은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노는 시간도 잘 놀지도 않고 집에 와서 2시까지 앉아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 뚝뚝뚝 떨궈서 기특하기는 하더라고요.
0: 네,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런 그 아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아이라서 예, 고른데 초조해서 아이 자지도 않고 그래 제가 잠은 꼭 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0: 네.
1: 그리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초래했을 때 그럼 아이들이 또 불안 여유가 여인이 또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0: 네, 저 같은 경우는요.
1: 네, 네.
0: 시험을 앞두고 나면 왜 그렇게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 맞아요. 그게 불안해서 신경적 작용으로 긴장할 때.
0: 네, 모든 시험에 그랬어요.
1: 네, 그렇죠.
0: 네, 네.
1: 예, 그래서 시험 망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 어느 때 우리 그 오디션 보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험을 보는데 하도 긴장하니까 소변을 참았단 말이죠.
0: 네, 네.
1: 참다 이제 그 자기 차례가 올까봐 못 갔겠죠.
0: 아,
1: 그래서 참다
0: 네.
1: 참다 하는데 자기 차례가 왔어요. 그냥 소변을 참고 노래를 부르다 나니까 제대로 이렇게 발휘할 수가 없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막 울면서 그 남자한테 울면서 얘기했던 그 모습도 생각나는데 어떤 무대에 오르기 전에 불안해서 막 소변을 예, 매렵지 가서 화장실 가면 별로 량은 적은데 또

0: 네네. 화장실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 그게 다 불안해서 초래된 신체적인 반응이란 말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그 긴장으로 몸에 이제 어떤 그러한 신체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1: 네, 생리 현상들이 일어나는
0: 그렇죠,
1: 거겠죠.
0: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예, 그 스트레스 관리를 좀 이렇게 잘해서
1: 네.
0: 그 이제 아래도 우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훈호흡이나 예, 어떤 그 관리, 생각 관리를 좀 하면서 불안을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예,
0: 이렇게 해서 이제 불안한 원인이 좀 많겠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우리 이제 그 생활 유지도 우리 또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불안의 원인이 보통 뭐 심리 소질이 약하면 많이 더 긴장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네, 그럼 심리 소질이 약한 친구들이나 뭐 어른들이 더 불안해하는 겁니까?
0: 그렇죠. 그 네. 부모가 심리 소질이 좀 낮거나
1: 네네.
0: 불안도가 높거나 그리고 예민하거나 그러면 아이도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서.
1: 아, 그렇군요.
0: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보는 자녀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험을 앞두면 긴장하게 돼 있잖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평시에 말했을 땐 중간고사, 기말고사잖아요.
1: 네.
0: 이제는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 이거는 아주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시험을 맞이한 이점이 맞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더 초조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우리 아이 공들여서 이렇게 뒷바라지는데 얘가 시험 성적이 또 이렇게 잘 못 맞아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라는 그 불안도가 높아서 아이가 좀 쉬고 있거나 아이가 조금 한가해 있거나 그런 것을 못 보죠.
1: 아, 왜 또 이렇게 뭐 땡땡이를 피우나
0: 네,
1: 이렇게
0: 지금 더 해도 잠자지 않고 해도 못 자요.
1: 네네.
0: 왜 이렇게 뭐 한가하냐, 멍 때리고 있느냐,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뭐 독습을 더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부모님들이 더 아이들에게 불안을 더 높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1: 네.
0: 말로는 괜찮다 쉬다 해라, 괜찮다 쉬다 해라는데 그 행동이나 그 태도 아이들은 다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1: 네, 말과 다르게 행동이 또 그렇게 보여지겠죠.
0: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본인의 어떤 그 불안도 본인의 걱정을 아이들한테 주입시키지 않도록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좀 그런 초조함과 예민함이 있어 보인다면 좀 티나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의 마음 관리, 정서 관리를 좀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금방 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0: 네.
1: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운동을 잘 시키려 하지 않거든요.
1: 네, 그냥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괜스레 부모님들은 책상에 마주 앉아 있는 네. 모습을 봐도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0: 예, 이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자녀를 봤을 때 부모님들은 네. 안도의 숨을 쉬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완시키고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육이
1: 네.
0: 굳어진 근육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신체를 풀어줘야 이 근육이나 모든 신체 호르몬이 이제 정상적으로 신진대사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를 배워서 다섯 개를 배웠던 것에 대한 효력을 낼 수가 있는데
1: 네.
0: 늘 운동을 하지 않고 책상 머리에만 앉아 있는다면 고도로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배운 것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죠.
1: 네, 어찌 보면 정말 뭐 기계와 같은
0: 같으죠?
1: 사람이 되는 거죠.
0: 네.
1: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 책상에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뭐 두세 시간이라 할 때 어떻게 하면 뭐 한 시간 앉아 있더라도 그 학습 효율을 올릴 수 있는가 함께 또 아이와 토론을 해보는
0: 그렇죠.
1: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토론하고 고민하는 게
1: 네.
0: 중요한데 이제처럼 아이들이 시험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 그건 내 아는 건데 생각이 안 나서 못 적었다 이렇게 후회하는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알 듯 모를 듯 본 듯 한 기억이 있는데 잘 적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게 초고로 아이들이 긴장했기 때문에 그 발휘를 하지 못한 그 상황이 됐고요.
1: 네.
0: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와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은 이게 규칙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괜찮다. 이런 아이일수록 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규칙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수면도 규칙적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 참 아이들이 요즘 고등생 들은 1시, 2시까지 공부하는데

0: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하기 쉽지 않은 그 부분들이거든요.
1: 네, 그렇죠.
0: 12시가 땡 지났다면 다음날이에요. 왜 다음날의 시간까지 오늘 뺏어서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효율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라면 해도 돼요.
1: 네.
0: 근데 하루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기억하고 저장하고 우리 뇌도 용량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는 효율성이 있는 건 있는데, 다음날까지 자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 이거는 효과도 없고 효율도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수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배웠던 것까지 놓쳐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수면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밤잠을 적게 잔이한 그룹과 잠을 충분하게 잔 분들의 일의 효과를 실험하는 결과,
1: 네.
0: 충분하게 수면을 잔 사람은 집중력도 좋았고 몰입력도 좋았고 성적과 효율성이 엄청 뛰어났다는 것을 연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1: 아, 네네.
0: 그래서 세계 기니스에는 그이 수면을 자지 않고 일의 효력을 보는 이요 기니스 부분, 요 테스트만, 이 시험만은 없대요. 이런
1: 아,
0: 잠을 수면을 자지 않고 일의 효력을 보는 이 일만은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해지고 정서가 불안해지고요. 아주 신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도발하는 원인을 보면서, 아, 이거는 연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바로 거기에서 스톱을 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세계 기니스에는 수면 자지 않고 일의 효력을 보는 것만이 기니스는 없대요.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잠을 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자지 않고 쭉한 사람보다 기억력과 암기력에서도 엄청난 제고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단 말이죠. 실험 결과.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온 하루 공부를 했었는데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다음날 또 기력을 회복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학습 성적이 괜찮다 일수록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키고 수면을
1: 네.
0: 규칙적으로 정해서 12시 초과하지 않도록, 11시, 11시 반까지는 이 아이들 다잘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정말 저는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고요.
1: 네.
0: 그리고 성적이 조금 별로 너무 우수하지 않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만큼 우리 사춘기와 청소년들한테는 운동과 수면이 보약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발달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정서와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동을 꼭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시 불안에 이렇게 구체적인 건강 생활 유지는 정말
1: 네.
0: 충분한 수면과 운동과 그리고 식사, 영양가 있게 골고루 먹여주는 거, 음식으로서 섭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지금은 이제 보건품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1: 네,
0: 많잖아요.
1: 보건식품,
0: 예예.
1: 네.
0: 그래서 그 식품들, 보건에 대한 이학식품들을 전문가 의논을 해서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인터넷 관리는 조금 이를수록은 적게 하는데, 그래서 핸드폰이나 인터넷은 우리 불안을 유발하는데 더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 까레는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규칙적이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 네.
0: 규칙이라, 어떤 부모님들은 홀씨를 하고 소홀해 버리는 부모들 되게 많아요.
1: 네, 한번 듣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0: 네,
1: 네.
0: 근데 정말 수험생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적인 이 생활, 규칙적인 단어를 조금 꼭 명기를 해서 꼭 이렇게 실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요. 정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 강의를 듣고 또,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멈춰 서지 말고, 네, 그렇구나 하면서 같이 조금 행동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0: 예,
1: 그런
0: 그거 하고요.
1: 네.
0: 그 외에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사람이 삶에 어떤 행복 지수나 기분 지수가 제고돼야 된단 말이죠.
1: 네.
0: 그럴 때 다른 의욕과 열정과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럴수록 취미 생활을 좀더 추가를 해서 가정에서나 또래에서나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그 관심 있는 분야에서도 자기의 생활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도 허락해 줬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런 부정

0: 애들이 취미가
1: 네.
0: 다양하지가 않고 휴대폰에만 취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휴식 시간이 있다면 그 자투리 5분 시간, 10분 시간을 이용해서도 핸드폰을 하자 하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논다 한다면 빠져버려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5분, 10분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도취해버리면 다른 그 사전에 공부했던 것이 다 잊어먹게 된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공부할 동안에는 휴대폰 말고 그 평시에 우리 아이에게도 다양한 취미 생활을 이렇게 준다면
1: 네.
0: 예를 들어서 좀 휴식해도 돼할 때는 진짜 휴식을 해야 되거든. 뭐, 예.
1: 그래요. 지금이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지금을 놓치면 뭐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0: 예.
1: 네, 지금 이러한 말들은 우리 친구들한테 잘안 먹힐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아이들한테는 먹히지 않지만,
1: 그렇죠.
0: 그래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공부할
1: 네.
0: 시기와 그때를 또 어차피 놓치지 말고 정말 분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1: 그래요. 그리고 이 공부를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무작정 서너 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 해서 공부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서 꼭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공부 습관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 네, 이
0: 예.
1: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0: 이제 이
1: 네.
0: 부분. 자, 이 부분에는 진짜 성적이 괜찮은 집일수록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예.
1: 아, 네.
0: 근데 주기적으로 학습에 어떤 그 규칙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그 뭐죠? 그 시험 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그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1: 네, 그런 친구들이 뭐 저희 학창 시절 때도 있었거든요, 반에도.
0: 네, 번개불처럼에
1: 네.
0: 막그
1: 네,
0: 갑자기
1: 한
0: 해서
1: 번에 확 몰았다가 공부를 한다고 하죠.
0: 예, 그런 아이들한테는 잘
1: 네.
0: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
1: 네.
0: 그러나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하기를 원한다라는 집에는 참 이게 효과적인 공부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예.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일정한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해야 이번에 끝났으면 뭐 할까 할때 다음 절목이 있어요.
1: 네네.
0: 시간표대로 학교에서는 뭐 이제 8시간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면 다음 시간 시간표를 해서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부에도 이 과목을 마친 다음에 이따 싸운다 이렇게
1: 네.
0: 하면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불편한 집이면 아이들이 방에서 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게
1: 네.
0: 그러면 그 아이는 책상에 앉아 있을 뿐이지 효과가 없고요. 정서거나 기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학교 가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예,
1: 네,
0: 그래서
1: 모든 면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공부하는 그 가정의 환경이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환경을 얘기하거든요. 예, 부모님들이 덜 불안하고 덜 싸우고 정말 또 어떤 집에는 아 중심으로 발도 살살 걸어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예.
1: 너무, 네.
0: 그래서 그저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해주고 든든하게 버팀목만 되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자기의 공부를 잘 지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복습을 꼭 해야 되는데
1: 네.
0: 복습을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1: 네, 대부분 학생들을 보면 그냥 임무 완성만
0: 네.
1: 하면 나는 끝이다, 이렇게
0: 예.
1: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0: 그래서 그 복습, 공부하는 아이는 꼭 복습을 해야 되고, 틀린 문제를 꼭 고쳐야 되고,
1: 네.
0: 질문을 잊지 않고 하기. 예, 선생님한테. 근데 아이들은 그냥 질문, 이런 거다 패스하는데, 정말 제대로 하는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놓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하는데 방법이 조금 부족하다면, 오늘 이제, 공부, 학습, 공부, 효과적인 학습 공부를 조금 인용을 해서, 더 첨가를 해서 더 훌륭한 성적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저희 반에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너는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쉽냐라고 물으면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워. 부러우면서도 참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 있죠.
0: 예,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1: 네, 그리고 꾸준히 하더라고요.
0: 예.
1: 아주 꾸준히 합니다.
0: 제가
1: 네.
0: 매일 중에 그 청와대 장학생을 봤어요. 예,
1: 네네.
0: 상담 와서 그 아이를 몇번 만났는데 그 아이가,
1: 자신의
0: 네.
1: 자식을 믿어봅시다. 네. 그리고 이
0: 그래서.
1: 지원과 꼭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렇다면 뭐,
0: 예, 물론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도움은 우리 부모님들 도움이

0: 겠죠.
1: 네, 금방 또 얘기하신 거
0: 네,
1: 가정환경이라든지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우리 또 아이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 그 자식들이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들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단 말이죠. 선생님들이 내 질문을 좀 많이 하고 피드백을 좀 많이 이렇게 받아야 아이들이 좀 그 성적에 대한 불안도가 낮아지고요. 다음 하나는 전 상담사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제가 찾아온 아이들마다
1: 네.
0: 입시 중커나 꼬커에 찾아온 아이들마다 엄청 좋은 결과를 봤었던 사례들이 참 많아요.
1: 아, 네.
0: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부감을 느끼고 찾아오기만 한다면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와줘서 잘 안 되는 부분은 꼭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시간을 뭐 꼭 내서라도 한 번씩 방문한다면 진짜
1: 네.
0: 우리 아이들 불안도를 낮춰서 좋은 시험, 좋은 상태로, 좋은 이 상태로서 이제 그 시험에 임해서 아이들이 그동안 공부한 뭐 12년 공부한 것이나 9년 공부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뭐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꼭 우리 아이들이 그 좋은 성적으로 원하시는 학교를
1: 네.
0: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은 더 특별히 또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불안은 많은 학생들이 겪는 문제지만 대처 방법과 극복의 전략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효율적인 공부 습관, 그리고 지원과 도움을 받는 것은 입시 불안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리 모든 입시생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길 종합방송이 도시를 알려드렸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2026년 대학 입시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그동안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실력을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망 작성이라는 미래 진로를 좌우할 정보 경쟁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치라른 시험, 삼하른 지망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수험생이 시험을 잘 쳤어도 지망을 잘못 써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대학 지망 지도사 구귀선 선생님과 함께 대학 지망 선택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의 대화를 나눕니다.

0: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태워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실에 찾아주신 구귀선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대학 입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성리에서도 잇따라 2026년 대학 그 초생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길림성의 대학 입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2: 이틀 지나면 대학 입시가 시작됩니다.
0: 네, 맞습니다.
2: 예, 올해 제일 큰 변화는 우리 조선족 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는 조선말 시험지가 없어졌습니다.
0: 네, 그렇죠.
2: 예, 올해부터. 그래서 한자로 된 통일 시험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0: 네.
2: 예, 이것이 우리 조선족 학생들 놓고 말하면, 77년도 대학 입시를 회복해서, 작년 25년도까지
0: 네.
2: 조선말 시험지가 있게 된 겁니다.
0: 예, 예.
2: 예, 예. 올해에 우리 길림성 수험생들은 엄청 좋은 시기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2: 왜냐하면
0: 예.
2: 모집 인수보다 보명한 인수가 거의 만 명이 줄어들고
0: 아,
2: 그리고도
0: 예.
2: 또 각 학교에서 확대 모집입니다.
0: 예,
2: 올해가.
0: 예, 예.
2: 그래서 올해 애들 정말 행복합니다.
0: 어찌 보면 경쟁이 적을 수 있죠.
2: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림성의 네 개 학교 정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0: 예, 예.
2: 예, 예. 첫 번째로 길림대학, 우리 길림성의 자랑이죠.
0: 네.
2: 길림대학은. 예, 여기에서 생우 위중 전예라고 올해
0: 네.
2: 새로 증가했습니다.
0: 예, 예.
2: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가 전략 정책의 요구에 따라서
0: 네.
2: 이 량식 안전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 종자에 관한 이런 전업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0: 네.
2: 전경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시대에 맞는 그런 전업이겠죠.
2: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길림대학에서는 올해 확대 모집을 100명 하게 됐습니다.
0: 네.
2: 예, 주요하게 마커스 주일리론 법학 인공지능 확대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북사범대학
0: 네.
2: 역시 우리 길림성이 자랑 알려요 대학입니다.
0: 맞습니다. 예, 쉽게
2: 예.
0: 넘볼 수 없는 그런 학교죠.
2: 예, 예, 예, 예. 예. 동북사범대학에서는 올해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수주 科学, 시주 교육 이렇게 네 가지 전공을 새로 증가했습니다.
0: 예.
2: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 교육. 이 과목은 우리 각 학교, 기층 학교의 인공지능 선생님을 배양하는 이런 전업입니다.
0: 네.
2: 그래서 교사 사업을 열애하는
0: 네.
2: 학생들은 이쪽으로 생각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예, AI 예. 시대에 대비해서 미리 인재를 예, 키우는 예. 거죠, 그러니까.
2: 이전에는 그냥 교육기술 쪽으로
0: 네.
2: 그냥 계산기 선생을 배양했댔습니다.
0: 그런데 예, 예, 예.
2: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쪽으로 예, 선생님을 배양하기로 했습니다.
0: 예.
2: 예. 그러면 세 번째로는 우리 연변대학입니다.
0: 네.
2: 예, 그러면 연변대학은 원래 민족대학이랬잖아.
0: 맞습니다.
2: 그래서 우리 조선족들이 그래도 대학 붙기가 조금 쉬운
0: 예.
2: 예, 그런 우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우세가 없어졌습니다.
0: 예,
2: 예. 예. 연변대학에서는 올해 공인련관리
0: 네.
2: 예, 이 전업을 증가했습니다. 주요하게 국제물류 그쪽으로
0: 네.
2: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서 새로 증설한 전업입니다.
0: 네.
2: 그러면 올해에 조선어문 시험지가 없어지며 연대에서 그러니까
0: 네.
2: 조선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상해서 예,
0: 네.
2: 조선어 시험을 안배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보명

0: 할수 있습니다.
1: 예.
0: 인터넷에서. 그리고 시험은 6월 14일에 치고 성적은 6월 20일에
1: 발표되고,
0: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1: 예.
0: 예, 그러면 이 조선어 시험을 친 애들은 만점이 150점입니다. 거기에서 90점을 합격으로 해서 뽑을 때 성적이 선호 순서에 따라서
1: 네.
0: 그러니까 그래도 분수 유先.
1: 그렇죠, 아무래도. 예.
0: 모두 10개 전업입니다. 10개 전업 가운데서 역사조에 3개 전업이고 그다음에 물리조에 5개 전업이고
1: 네.
0: 예. 그리고 물리하고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1개 전업이 있습니다. 이래서 모두 10개 전업을 조선족 애들을 대상해서 또 모집하게 됐습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얘기할 학교는 길림농대.
1: 네.
0: 길림농대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면 시향춘전승이라고
1: 예.
0: 이런 특설 부문이 있습니다.
1: 예.
0: 이래서 모두 이렇게 117명, 우리 길림성에서 177명 모집하는데, 농촌 호구 학생입니다. 예, 농촌 호구 학생들
1: 네.
0: 대상해서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림농대도 역시 올해 확대 모집이 100명입니다.
1: 예.
0: 이 길림농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创신반이 있습니다.
1: 네.
0: 이래서 여기에 들어간 애들은 둘이 실험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뽑는 거는
1: 네.
0: 입학해서 학사를 길림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길림농대 동물이학이라든가 식물보호라든가
1: 네.
0: 예, 이 전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1: 예, 그래요. 선생님께서는 뭐 다년간 교육 현장에서 사업을 해오셨고, 또 수험생들이 대학 지망을 작성하는 것도 많이 지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지망을 작성할 때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할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주의할 점이 엄청 많습니다. 예.
1: 네.
0: 그 가운데서 그냥 전형적인 걸로 몇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선택한다 할 때는, 취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내가 전공을 선택한다 할 때는 직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예. 이래서, 우선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려해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학생이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1: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한, 예.
0: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1: 예.
0: 또 어떤 학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예,
1: 맞습니다.
0: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성격 유형이라든가,
1: 예.
0: 직업 흥미라든가, 예, 능력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꼭 받고
1: 네.
0: 진행해야 합니다.
1: 무턱대고 잘 나가는 전공이라고, 전업이라고 해서 그 학생한테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예. 저희한테 정말 이 학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1: 네.
0: 5년을 이학 공부를 해놓고 지금 안 하겠다는 학생이 몇이 있습니다.
1: 아, 그 힘든 공부를요?
0: 너무 아쉽습니다. 예,
1: 예.
0: 그러니까 그냥 어느 직업, 어느 전업이 앞으로 뭐돈잘 번다, 취직하기
1: 네.
0: 좋다 해서 예, 그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适合自己的才是最好的.
1: 맞습니다.
0: 예,
1: 또 좋아하는
0: 그렇습니다.
1: 일을 해야 재미있고 또 장부적으로 할수 있다고 하지
0: 예,
1: 않습니까?
0: 그래야 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해야 할 거는 우리 길림성에서는 그러니까 24년도부터 대학 입시 개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1: 네.
0: 평행 지원 모식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分수 优先 준循 志愿
1: 네.
0: 이룬 토당 이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차피 점수는 첫째입니다.
1: 네,
0: 그리고
1: 그렇죠.
0: 두 번째가 지원을 따라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쓰는, 지망을 쓰는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1: 맞죠.
0: 예. 그래서 여기에서 실례를 든다면, 522점 역사조에서의
1: 네.
0: 522점 맞은 애가 첫째

0: 망을 심리학, 두 번째 사회학, 세 번째 신문학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488점을 맞았는데 첫지망을 사회학 썼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488점 맞은 동무가
1: 가게 되죠.
0: 사회학에 가게
1: 예.
0: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망 순서에 대해서 꼭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 고민을 잘 하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0: 예,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제일 앞에다 놔야 됩니다. 예,
1: 맞습니다.
0: 지망을 쓸 때.
1: 예.
0: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학업이 딱 확실한 학업을 가겠다 할 때는
1: 네.
0: 그 학위의 원쇼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법학.
1: 예.
0: 예, 법학이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우웬스씨라고
1: 네.
0: 정말 법 쪽으로 제일 유명한 학교하고 전업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여기에서 보통 애들이 나는 북경, 나는 무조건 북경 가겠습니다.
1: 네.
0: 길림대학 법학이 엄청 높습니다.
1: 예.
0: 질량도 좋고 교수님들도 땅땅합니다.
1: 근데 북경 가겠다는 생각만으로도
0: 예.
1: 예.
0: 그래서 그냥 북경하면 중고등부 다시는 안 되니까
1: 예.
0: 베이징 리공 예, 항공학대 이런 쪽으로 법학 쪽으로 간다.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처음에 갈 때가 법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회 科学 시험반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专业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반은 1년 동안 공공 과목만 배우게
1: 예.
0: 됩니다. 법학을 안 배웁니다.
1: 그럼 그 1년이라는 시간을
0: 예,
1: 낭비하는 것 같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혹시 정말 법학을 제대로 배우기 쉽고, 그리고 정말 출국해서 크게 되고 싶은
1: 네.
0: 학생들이라면 꼭 학예네이더
1: 네.
0: 면쇼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전업 방향이 완전히 선명한 애들이 있습니다.
1: 예.
0: 나는 딱 건축학. 그러면 총하지 말아야 됩니다.
1: 네.
0: 예, 총하게 되면 우리가 원쇼 전업이기 때문에
1: 예.
0: 표지 당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축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1: 네.
0: 예.
1: 원하는 공부를 못하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예.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는 어느 전업을 하겠다 할 때는 총하지 말고 온당하게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이 전업이 과연 어느 학교가, 어느
0: 예,
1: 대학교가, 예.
0: 내한테 내가 거기에 붙을 수 있는 학교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무조건 북경 가겠다고 해서 전업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예. 그리고 전업에 대해서 완전히 선명하지 않은 애들, 않는 애들은 총회도 괜찮습니다. 학교를 그래도 뭐 정말 어떨꾼이 사람 죽인다고 어떨꾼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근데 여기에서도 또 주의할 점이 뭔가 하면 학습이 너무 바쁜 전업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1: 예.
0: 예. 학습이 바쁜 전업을 선택했다 할 때는 가서 꽈커를 하게 되면
1: 견제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0: 졸업하기도 힘들거니와 투입면 못
1: 예,
0: 받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석사를 시험치기보다 그래도 투면 받아서 가는 게쑥
1: 네,
0: 쉬우니까
1: 맞습니다.
0: 예, 공부가 난도가 너무 높지 않은 그런 전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산에서 큰 나무가 되라.
1: 맞습니다.
0: 큰 산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바오에서 첸시밍이 못 들어갈 바에는
1: 네,
0: 아요요에 가서
1: 맞습니다.
0: 첸우밍이 들어가서
1: 예.
0: 보얌 받으면 더 좋은 학교로 갈수 있습니다.
1: 사기 나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0: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림농대, 길림대학, 그다음에는 중화대학, 북경대학도 박사로 갈수
1: 네,
0: 있습니다.
1: 한발한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招生 简章을 무조건 정말 상세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1: 통달하다시피 해야 되겠네요,
0: 예,
1: 그러면.
0: 정말 내가 가고 싶다 할 때는 그래서 이 무슨 과목을 배우는가를 일단 봐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과목을 보고 이 과목의 학습 내용하고 배양 방안에 대해서도 봐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招生 정처에 들어가서

0: 시제 요추가 있는가 봐야 됩니다. 신체 요구. 예, 어떤 학교에서는 뭐 눈의 시력에 대한
1: 맞습니다.
0: 요구가 있을
1: 예,
0: 수도 있고,
1: 전업에 따라서 또 요구가 있을 수
0: 예,
1: 있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단과 성적 요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내가 영어 전업을 한다 할 때는 영어 성적 봅니다.
1: 예.
0: 그리고 수학이라 할 때는 또 수학 성적 봅니다.
1: 예.
0: 그래서 단과 성적에 대한 요구가 있나 없나
1: 네.
0: 이걸 봐야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퇴당 가능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해 봐야 됩니다. 예.
1: 그래요.
0: 이래서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은데, 인공지능과 댄스신 씨,
1: 네.
0: 예, 이쪽입니다.
1: 인공지능은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는.
0: 예.
1: 예.
0: 두 번째가,
1: 인쇄 전공, 어떤 것들입니까?
0: 올해 우리나라에서 본과 전업을 38가지를 증가했습니다.
1: 네.
0: 이래서 우리가 지금 본과 전업이 모두 883가지가 되었습니다.
1: 맞네요, 엄청.
0: 많습니다.
1: 예.
0: 예. 이 폐지된다는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이 학교에서 폐지했는데 다른
1: 네.
0: 학교에서는 증설합니다.
1: 아,
0: 그
1: 지역에
0: 전업이
1: 따라,
0: 나빠서 폐지하는 게 아닙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 학교의 정황에 맞지 않아서
1: 네,
0: 다른
1: 맞습니다.
0: 전공을 증설하기 위해서 이걸 폐지하고 다른 걸 증설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간혹 뭐 시대 발전에 따라서 도태되는 그런 전업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폐지되는 건 딱히 뭐 도태돼서 폐지되는 건 아니다.
0: 아닙니다.
1: 그런 건,
0: 예, 아닙니다. 그래서 38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예술치료,
1: 예술치료요? 예.
0: 이런 전공이
1: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0: 처음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인재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 이래서 그러니까 주요하게 지금 그 자폐증, 예, 그다음에 认知 障碍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림, 음악, 무용 이세 가지를 결합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1: 예술치료요.
0: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 보면 애들이 어려서 그림 많이 배운 아들이 많습니다. 그림 배우고 뭐 춤도 애들이 어려서부터 잘 추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춤도 그렇고 음악에도 흥치 있고 지금 애들이 음악 듣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에 그래도 내가 소질이 있다 할 때는 이쪽으로 지망을 선택해도 앞으로 전망이 엄청 좋을 것
1: 또 새로운
0: 같습니다.
1: 전공이기 때문에 또
0: 인재가 너무 모자랍니다.
1: 그래요. 어찌 보면 기회지 않습니까? 이런 게.
0: 맞습니다.
1: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신흥 전공들은 대부분 리공계 쪽에 좀이 편중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2026년에는 물리조합 전공 적용률 90% 초과라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많은 역사조합 수험생들이 진로 선택에서 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조합 수험생들에게 깊이 있게 파고들거나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할 만한 그런 가치는 선택지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성적이 좋은 역사조 학생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목 선택을 할때 원래대로 하면 성적이 좋은 애들이 역사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냥 리고
1: 법률 영어요.
0: 그러니까 국제법 인재가 많이 필요됩니다.
1: 특히 우리 국내에서 그런 인재가 엄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0: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 법률 영어 성적이 좋은 애들은 여기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수요되니까 올해 이런 전공을 증설했습니다.
1: 법에 관심 있고 또 외국어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0: 역사조의 학생. 예. 그리고 작년부터 역사조에서 중의학을 또 모집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또 흥미 있는 아들은, 중의학 쪽으로 이 진구 투이나 취직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선택해도 되고. 그리고 특히, 남자 애들, 호리,

0: 학을 하면 좋습니다.
1: 아,
0: 호리
1: 예.
0: 학을 혹시 역사종에서 모집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1: 예예.
0: 예를 들면 우리 연민대학
1: 예.
0: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사조지만 예, 호리 학에 가게 되면 본과만 졸업해도
1: 네.
0: 남자 학생들은 산자 의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예.
1: 호리, 요즘 병원 들어가기도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0: 힘듭니다.
1: 사실.
0: 예. 근데 이 호리 하는 힘이
1: 네.
0: 좋은 사람이 필요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특히 남자 학생들 예 이쪽으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1: 좀
0: 그리고
1: 우세다 그런 얘기겠죠.
0: 예예예. 예, 예. 예. 자꾸 이 지금 뭐 핸드폰에 번역기 나와서 쇼위중 배워도 쓸데없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1: 그렇죠.
0: 그래도 쇼위중 예. 배우게 되면 우리 중국이 지금 대항할 때 얼마 많습니까? 대항할 곳이
1: 예.
0: 거기에 가면 외국의 손님들이 많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뭐 시반야위나 배워가지고 거기가 가이드 해도
1: 네.
0: 돈을 좀 엄청 잘 봅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1: 예.
0: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떠도는 말을 믿지 말고
1: 네.
0: 그래도 저희 좀 배우면
1: 그렇죠. 외국어에 관심 있는 그런 친구들이
0: 예.
1: 따로 있지 않습니까?
0: 예예. 예.
1: 예.
0: 언어의 전부적인 능력을 갖고
1: 네.
0: 태어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뭐 3개 국어, 4개 국어
0: 예,
1: 하는
0: 예.
1: 그런 젊은 어린
0: 예,
1: 친구들도
0: 예.
1: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예.
0: 지금 우리 학생들이 우리 조선족은 일본어로 배우기 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우리 쪽은 뭐 선생님이 이제 남아돈다고 그리고 조선족 학교 다닌 학생들이 하는 말 겨우 가서 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1: 예.
0: 그래서 어쨌든 예, 4년 동안 열심히 배워가지고 예, 남방
1: 네.
0: 쪽에 가서 교사 직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 요즘 또 우리 고향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런
0: 예.
1: 친구들 또 적기 때문에
0: 예, 예.
1: 본인이 어떤 곳에 가고 싶으면
0: 예, 예.
1: 그곳에 맞는 그런 전업을 선택하는 것도
0: 예,
1: 좋을
0: 예.
1: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공무원 치자면 그래도 중문,
1: 네.
0: 예, 중문계 법학
1: 네.
0: 이쪽이 우세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AI
1: 네.
0: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제일 필요된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중문 쪽도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0: 예. 찾자면 기실은 많습니다.
1: 그렇죠. 그렇기
0: 예.
1: 때문에 이 지망 선택함에 있어서
0: 예, 예.
1: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0: 예, 예,
1: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아까
0: 맞습니다.
1: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0: 예.
1: 그 초생 그 예, 젠장을
0: 예, 젠장. 예. 예.
1: 많이 공부해라
0: 예, 예.
1: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1: 그 여러 지역에서 요즘 직업교육 본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 또 좀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0: 예. 근 5년 사이에 우리 직업교육 쪽으로도 143개 전업이 늘어났습니다.
1: 네.
0: 예, 여기에서 지금 제일 뜨거운 기쿵징지.
1: 네.
0: 예, 인공지능.
1: 저공경제.
0: 예, 예. 양로, 토위.
1: 네.
0: 예, 이런 전공들이 다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쪽으로 우리 근 5년 내에 취업률이 90%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조금 소질이 높은 그런 직업대학은 95% 이상입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우리 장춘 汽车职业技术大学.
1: 예.
0: 여기는 그냥 다 이치로
1: 예.
0: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1: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동차 공장이라고
0: 예.
1: 할 수 있죠.
0: 예, 예, 예.
1: 예.
0: 그리고, 深圳职业技术大学는 엄청 좋습니다.
1: 네.
0: 점수도 높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天津中的职业大学 취직이 엄청 좋습니다.
1: 네. 그런데 사실
0: 예.
1: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 교육 본과 일반 본과
0: 예.
1: 학력이 동일할지 다들 그런
0: 예.
1: 좀 시선 때문에 예.
0: 동일합니다.
1: 예.
0: 2022년에 우리 나라에서 직업 교육법을 내왔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직업 본과와 일반 본과가 똑같은 대학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가장들 학생들보다도 가장분들이 지망을 쓸 때 보면 야, 그래도 고중 다녔는데
1: 네.
0: 어떻게 직업
1: 네.
0: 고중 애들이 쓰는 직업 대학을 쓰는가 네. 이럽니다.
1: 어쨌든 직업 교육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예, 특히 우리 네. 여기는 편견이 큽니다. 근데
1: 네.

0: 군도시에 가면 그래도 취직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취직해야 먹고 살죠.
0: 예, 취직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 그래도 그 본과선에서 말랑말랑한 애들은 직업 대학 쪽으로 선택해서 취직이 보장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요. 조기 모집에서 대학에 녹출된 학생은 다음번 기회 그 모집에 참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0: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0: 저기 모임에 합격됐으면 그냥
1: 네.
0: 록取된 겁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그 아래 본과 P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모집 TCMP를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1: 네.
0: 예.
1: 그러면 조기 모집에서 녹출되지 못했다면 다음번에는 그 모집에 영향이 있습니까?
0: 없습니다.
1: 아, 괜찮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조기 모임이 끝난 다음에,
1: 네.
0: 록取가 끝난 다음에 그 아래 본과 P를 시작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P하고 P 사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 그러면 모두
0: 예.
1: 몇 개의 지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0: TCMP에는 1개 지망에 6개 지원
1: 네.
0: 쓸수 있고, 본과 P에는 40개 지망에 1개 지망에 6개 전업을 쓸수 있습니다. 예.
1: 네. 목전 우리 길림성에서는 평행 지망 모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떤 모식인지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0: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分수 优先, 준循 志愿, 이룬 토당, 이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말과 같이, 이 원칙과 같이, 점수가 우선입니다.
1: 네.
0: 예, 점수 높은 애들부터 뽑는데, 지망이 또, 내가 첫 지망을 썼나, 두 번째 지망을 썼나, 첫 지망 애들이, 내가 첫 지망을, 아까 그, 社会学
1: 네.
0: 사회학 쓴 애들처럼
1: 네네.
0: 내가 사회학을 먼저 썼다면 첫 지망 쓴 애들이 모집이 끝나면 그
1: 네.
0: 아래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예.
0: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할게 그냥 지망 순서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록취당합니다.
1: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예, 내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투의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1: 네.
0: 신체 요구도 봐야 되고
1: 맞습니다.
0: 단과성도 요구도
1: 예.
0: 봐야 되고 그리고 부총 표지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1: 네.
0: 예, 이걸 안 쓰면 투의당 당할
1: 아.
0: 위험이 엄청 큽니다.
1: 예. 그럼 평행 지원의 지원 비례가 105%를 초과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에서는 탈락 안 시킵니다.
1: 네.
0: 예, 어떤 애들이 탈락되는가 하면 내가 이 학교 이 점수선에는 들어갔습니다.
1: 네.
0: 당연히.
1: 네네.
0: 근데 내가 쓴이 전공이 이 학교에서 점수가 엄청 높습니다.
1: 예.
0: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이 애가 후총 표지를 복종하여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 그냥 퇴당입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택할 때 잘 해야 되겠네. 잘못하다간 그 12년간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지
0: 그렇습니다.
1: 않습니까?
0: 그래서 그런 애들은 다 끝난 다음에 모집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개 피씩 모집이 끝나고 정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러니까 모집 안된 그런 부문에 다시 모집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거나 그러자면 뭐그
1: 네.
0: 이듬해에 다시 시험치에서
1: 예.
0: 그렇습니다.
1: 특히 어떤 전업에서는 그 전업을 지원한 학생만 모집한다. 이런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순 표지를 써도 내이 전업을 선택 안한 이상 이
1: 네.
0: 전공에는 절대 안 붙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이런 전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딱이 전공에 흥미가 있는 애들만 받겠다. 이
1: 네.
0: 원칙입니다.
1: 그렇죠. 인재만 교겠다. 예. 우리 연변의 수험생들은 어떻습니까? 전문 대상 계획에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0: 예, 조건이 허용하는 학생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작년에는 네개 현실을 줬습니다.
1: 네.
0: 우리 국가교육에는
1: 예.
0: 령정, 화룡, 훈추, 안도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1: 네.
0: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는 지금 뭐 지망서 나오지 않아서
1: 아.
0: 올해 거는 아직 모릅니다.
1: 예.
0: 어느 현실을 줬는지. 그리고 지방은 농촌 호구구야 됩니다. 농촌
1: 네.
0: 호구 학생.
1: 예.
0: 네,
1: 예.
0: 地方规划. 그 다음에 高校는 脱贫, 边缘地区, 그리고 민족지구. 그래서 우리는 8개 현시가 다 포함됩니다.
1: 네.
0: 다 포함되는데 무조건 농촌 호구 학생이고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예, 신청할 수 있겠죠.
0: 예.
1: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선생님께서도 지금 오늘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하고 오셨는데요. 벌써
0: 예.
1: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예.
1: 마지막으로 이 예. 복잡하고 방대한 입시 정책과 또 전공 정보 속에서 그 수험생들에게 어떤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0: 정말 이 대학 입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참가해봤으니까
1: 네.
0: 그 긴장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냥 시험 한 장으로 운명을 결정한다고 예의할 만큼 대학 입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긴장할수록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할수록 생각이 안 납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특히 요즘 이 정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0: 예. 그래서 불안감이 없어야 됩니다.
1: 네.
0: 그냥 내가 이 12년 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냥 나를 내절로
1: 네.
0: 나를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험에 참가한다고
1: 네.
0: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누구나 뭐 잘해준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애들이 불안감을 가집니다.
1: 네.
0: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예 너무 잘 헤매기느라 하지 말고
1: 오히려 부담이 되죠.
0: 예. 평소에 먹지 않았던 물건 절대 네. 먹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1: 맞습니다.
0: 자극성이 강한 물건도 예, 절대 먹이면 안 되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
1: 네.
0: 예, 요새는 뭐 공부가 들어가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요새는 그냥 휴식 예, 휴식을 잘 시키고 준비물
1: 네.
0: 예, 준비물을 가장분들이 꼭 학생과 함께 잘 챙겨가지고 신분증
1: 네.
0: 예, 예. 중고증 예.
1: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게 오히려 요즘에는 해야 대학의 입시 정책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수험생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허영실, 방송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혔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꺼낸 것들. 말라리아, 내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안, 부.
1: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영 39번째 시간입니다.

고기가 달리는 군용 트럭에서 뛰어내린 소동이 벌어진 뒤 트럭은 다시 달렸다. 흐느끼는 춘자를 실은 트럭은 달리고 달려 어느 간이역까지 와서는 또 한 번 처녀들을 기차에 실었다. 꿈틀거리는 이무기가 타베는 기차가 춘자는 싫다. 처음 타보면서 호기심이 한랑거리는 마음으로 올랐던 기차였지만

0: 지차냄. 수많은 터미널들을 지나고 또 지나서 그녀를 지옥에 실어다 주었다. 이번에는 객차가 아니라 화물차다. 창문 하나 없이 무지하게 큰 쇠문을 무작스럽게 드르륵 밀어 열고 그녀들의 등을 마구 떠밀어 김장 실듯 기차게 실었다. 찬 바닥에는 그저 깊이 깔려졌을 뿐이다. 눈앞을 가려볼 수 없을 정도로 기차 바구는 컴컴했다. 그저 부딪히는 팔뚝과 어깨, 그리고 서로의 입에서 풍겨나오는 긴장한 단김만으로 상대가 누군가를 간신히 가릴 수 있었다. 기차게 덜컹거리는 동급이 춘작의 심장 박동수와 겹쳤다.
1: 또 어딜 데리고 가는 거야?
0: 어둠 속에서 장님이 더듬듯 손바닥으로 땅바닥을 훑으며 춘자가 불안감을 못 이겨 물었다. 그 불안감으로 허우적이는 손을 누군가 잡아주었다.
1: 혜숙이니?
0: 손의 임자를 알 듯해 춘자가 물었다. 상대가 아무 말도 없이 긴 한숨을 뱉어냈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누구도 알 길 없다. 그저 기차의 동금반이 집요하게 귀박히해서 맴돌 뿐이다. 춘자가 홀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무슨 짓거리든 해야 육지를 친친 동이고 있는 이 어둠의 공포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였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라는 성가를 불렀다. 그젠날 사슴골 교회에서 장모세 선생님이 배워주었던 성가였다. 깎은 밤처럼 단정한 밤새고 차림에 빛나는 반듯한 이마를 가졌던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을, 이 질고를 알고 계시는지. 그렇게 애틋해하던 영신이가 귀축하던 놈들에게 유린당하고 무간다락으로 떨어져 갔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광옥이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는지, 총탄에 쓰러졌는지, 아니면 살아남아 아직도 수림 속에서 혜숙이가 꼭 안아주었다. 춘자의 손을 꼭 잡아 자기 가슴에 대어주었다. 춘자와 꽃같이 슬픔의 레일 위에 오른 그녀의 가슴도 기차의 동음과 함께 오르내리고 있었다. 기차가 어떤 역에 멈춰섰다. 무지하게 큰 철문이 열렸다. 갑작스레 덮쳐 들어오는 한기, 그리고 불빛에 처녀들은 눈시울을 좁혔다. 그것은 손전등의 불빛이었다. 수십 개의 손전등의 불빛들이 란무하는 칼날처럼 처녀들의 육신을 훑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흐아! 괴성 같은 홍소가 터져올랐다. 춘자는 손전등 불빛 뒤에서 쩍 벌려져 홍소를 흘리고 있는 군인들의 벌건 입속을 보았다. 노부유키가 종이 메가폰을 들고 나와 그들을 향해 마주섰다. 두 발꿈치를 착소리 나게 모으고 나서 허리를 직각으로 꺾었다.
2: 성전을 위해 싸워주신 황군 용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으로 제공하는 호시를 받아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한 시간뿐이니 잡아군 세계로 나누어 공작하길 바랍니다. 용사 여러분.

0: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돌격 1번을 사구하시길 바랍니다.
1: 병사 몇몇이 킬킬거리며 노부유키가 건네준 구룡 배낭에서 김 도구를 꺼내 나누어 주었다.
0: 병사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돌격 1번을 사구하시길.
1: 노부유키가 메가폰을 들고 거듭 강조했으나 그 말을 맺기도 전에 병사들이 그를 밀치고 우르르 기차 바구니에 뛰어올랐다.
0: 유크리, 유크리 대요.
1: 노부유키가 목에 핏줄기를 채우며 소리질렀으나 광분하는 병사들은 이미 방족을 무너뜨린 홍수였다. 병사들이 밀치는 바람에 노부유키는 바람개비처럼 맴돌았고 그게 손에서 메가폰이 떨어져 나뒹굴었다. 그야말로 산에서 내려온 이리떼가 어린 병아리들이 있는 축사를 덮쳐대는 그 모습 그대로였다. 밀치닥거리며 뛰어올라 저만큼 위안부들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사바고는 경악에 찬 비명과 괴기스러운 홍소 소리로 가득했다. 미처 오르지 못한 사병들은 차박원 안에 선전등을 들이비추며 킬킬거렸다.
2: 빨리 끝내! 늑장 부리지 마! 다음은 내 준반이다!
1: 기다림에 급해난 병사들은 멱다른 소리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때 역사 쪽에서 노래소리가 터져나왔다. 왁살스럽게 터져나오는 노랫소리에 춘자는 왓들 몸을 떨었다. 너무나 익숙한 노래였다. 그날 춘자네가 이름 모를 역에서 구령에 실려가서 맨 처음 처녀를 아끼던 그날 온 구령과 그녀들의 욕심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마당에서 들려왔던 바로 그 노래였다. 행진곡풍의 노랫소리는 역사의 지붕에 첨예단 스피카에서 울려와 작은 역의 상공에 울려퍼졌다. 차박원 바닥에 대자로 놓은 춘자와 해숙의 머리는 서로 맞닿아 있었다. 이리떼게 몸통기를 짓눌리고 휘둘리우며 두 사람의 머리가 쿵쿵 맞부딪혔다. 둘의 눈이 한결켰다. 어둠 속에서 선전지 불빛에 언뜻 드러난 그 눈길은 그럴듯 무원조했고 그럴듯 절망적이었다. 그렇게 처연한 눈길을 춘자는 여태 본 적이 없었다.

0: 키가 기차바구니에 뛰어올랐다.
1: 17번, 21번, 23번, 36번, 42번 나와라.
0: 선전지불로 얼굴들을 하나하나 비춰보며 되는 대로 10여 명의 처녀들을 전병에 내렸다. 처녀들은 노부유키의 윽박지름에 차바구니에서 내렸다. 노나가 비칠거리며 기차에서 내렸다. 그 중에는 해숙이도 있었다. 하신의 통증으로 해숙이는 서지도 못한 채 배를 부려잡고 쭈그리고 앉았다. 역군에게 한켠으로 트럭 한 대가 왕방울 눈 같은 헤드라이트 불빛을 쏘며 달려왔다. 달려와 처녀들 앞에 멈춰섰다. 기차 바구니에 앉은 채 이 광경을 보는 춘자의 가슴으로 불길함이 엄습해왔다.
1: 아가르!
0: 노부유키가 처녀들을 떠밀었다.
1: 부대의 수요로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0: 해숙이가 트럭에 오르다 말고 춘자 쪽을 건너다 보았다. 또 한 번의 무원조한 절망적인 눈길을 춘자는 보아야 했다. 하염없이 춘자 쪽을 바라고 섰는 그녀의 눈에서 후두둑 눈물이 떨어져 내렸다. 쓰러져 있던 춘자는 팔꿈치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다. 잠겨든 목소리를 살려 불렀다.
2: 해수가!
0: 이때 무작스럽게 철문이 닫혔다. 철문의 새소리가 춘자에게
3: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주말 어머니와 함께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산길 곳곳을 가득 비추고 푸른 나무와 다채로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오르막길을 걷다 보니 목은 몹시 마르고 다리에도 점차 피로가 쌓여왔습니다. 가져온 물통의 물은 이미 다 마셔버린 뒤라 갈증이 더욱 심해지는 찰나 등산길 옆에 자리한 샘물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정말 샘말 같고 투명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두 손으로 물을 떠마셨는데 입안 가득 시원한 느낌과 은은한 달콤함이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갈증이 싹 사라지고 쌓였던 피로까지 가셔버려 우리는 다시 활기차게 산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샘말 같아입니다. 빛깔이 아주 산뜻하고 말 같다는 뜻으로 샘말간 샘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물을 비롯한 맑은 하늘, 깨끗한 유리 등에 알맞게 쓰입니다. 샘말 같아에는 또 살결이 티가 없고 맑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정말 샘말 같고 깨끗합니다. 아무런 흠도 없이 촉촉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면 보는 이까지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는 맑고 고운 샘말간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작은 트러블이 잦아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피부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매일 꿈

꼼꼼하게 기본 스킨케어를 지키고 건강한 생활습관도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가꾼 덕분에 지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피부가 샛말같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스스로 노력한 보람을 느끼며 매우 만족스러운 요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샛말같아에는 또 공기 같은 것이 맑고 시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탁한 도시 공기에 지친 현대인들은 휴일이 되면 자연이 풍부한 곳으로 떠나 샛말간 공기를 마시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저도 지난 일요일에는 아이와 함께 시골에 위치한 커피숍을 방문했는데 샛말간 공기가 몸과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예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문화 사상의 과학적 인도하에 신시대 문화 건설이 바른 길에서 혁진을 거듭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0: 습근평의 문화적 요원 등 10편의 다큐멘터리가 현지 시간으로 6월 1일부터 라오스 주류 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1: 왕혼영 전국 정협 주석이 북경에서
0: 평 총서기는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사명을 짊어지고 분발 정진하며 우리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함께 창조하고 중화민족의 현대 문명을 힘써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문화 사상의 과학적 인도하에 신시대 문화 건설은 바른 길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문맥이 이어지고 문화 활력이 솟구치는 가운데 고대 문명과 현대 문명이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탐폭이 신조 대지에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문명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고 음악 속의 중화 문명을 감지합니다. 올초 중국 고대 음악 단대사를 명당으로 하고 대중성과 소장 가치를 겸비한 국내 유일의 대형 음악 앨범 고대 음악의 숨길을 찾아 중국 고전 음악 감상이 중국 국가판 본관 본관에서 소장됐습니다. 올해 6월 기준 국가 판본관이 소장한 중화고조 근현대 출판물에서 중국 국가 판본관과 중국 역사 연구원을 고찰한 후 문화전송 발전좌담에 참석해 종양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총서기는 중화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중대한 리론과 현실적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역사 문명을 이어가고 당대의 빛나는 장을 열어가자는 시대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로운 기점에서 문화 번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 강국을 건설하며 중화민족의 현대 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신시대 우리가 짊어질 새로운 문화적 사명이라고 표했습니다. 뿌리를 지키고 문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자원 실태 파악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제4차 전국 문물 보편조사에서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장강, 황하 등 국가문화공원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문물 보호, 문맥 전승에 대한 전사회적 공감대를 한층 더 다졌습니다. 강서성 구강시 문화방송관광구 석천부국장은 습근평 문화사상에 대한 학습 성과를 장강 국가문화공원 구간 건설을 추진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해 심양구 대중로 역사문화거리에서 무형문화유산 전시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0: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무형 문화유산 순회 공연, 반공구, 오동 등을 조직해 장강 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시대적 활력을 과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민족의 정신적 명맥이고 문인은 시대의 나팔소리입니다. 2021년 12월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문화예술교련합회 11차 전국대표대회, 중국작가협회 1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인민들 속에서 교환하고 인민을 위하며 인민에게 속하는 것은 사회주의 문화의 근본 입장이자 사회주의 문화가 번영 발전하는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문화 종사자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인민의 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며 인민의 정신력을 증강하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 문화의 백화번이 영원히 인민을 위해 만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문화 종사자들은 시대에 입각하고 대중 속에 뿌리를 내려 사상성이 깊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제작이 정교한 우수한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작품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주유로부터 무용국 청도, 홍루몽의 순회 공연까지 그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력과 시대적 기상이 어우러져 문예 백화원에서는 가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촌 진출, 전민열도, 예술 보급 등 문화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곳곳에 들어선 4만여 곳 신용 공공문화 공간은 대중 신변의 문화 거실이 됐고 해마다 15억 명 이상 관객이 박물관을 찾아 문물,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문명의 매력을 느끼고 문화 자신감을 다지고 있습니다. 삼성퇴 박물관 통경구 관리위원회 직원 장수는 더 많은 관람객들이 삼성퇴를 찾아 문물 감상뿐만 아니라 문명을 터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화문명의 전경에 착안한 삼성퇴 박물관 상관은 삼성퇴 100년 고고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화문명의 다원일체성을 생생하게 입증했습니다. 15차 5인은 전망교육 요강은 전민족의 문화혁신과 창조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 문화를 번영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습니다. 도톤 역사조력과 뚜렷한 시대적 정신을 담고 있는 중화문화는 습금평 총서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기필코 새로운 기상을 떨치고 휴양찬란한 양상을 새롭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문화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인류 문명과 진보를 위해 더 많은 중국 지혜와 동방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1: 중국 중앙방송 총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습근평의 문화적 연원, 선도 국제판, 고전 속의 신사상 등 세 편이 현지 시간으로 6월 1일 라오스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등 라오스 주류 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이 축하 서한을 보내 방송 개시를 축하했습니다. 통룬은 축하 서한에서 습근평의 문화적 연원 등 다큐멘터리에는 중국의 철학적 지혜가 깃들어 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습근평 총서기가 문화유산 보호에 얼마나 큰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국정운영에서의 선견지명과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5천년의 유구한 문명사에 대한 깊고 진심어린 사랑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다큐멘터리는 중화 문명이 민족의 뿌리이자 불굴의 동력임을 과시하며 현재 중국이 민족 부흥의 위대한 꿈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사회 발전과 병행해 고유의 민족 문화를 보호하고 계승하며 진흥시켜 나아가는 라오스의 사회주의 건설 추진에 매우 좋은 참고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중국 라오스 수교 65주년이자 양당 양국 정상이 함께 열어놓은 중국 라오스 친선의 해입니다. 6월 2일 중국 중앙방송 총국과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선전부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시 행사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습근평의 문화적 연원, 선도 국제판, 고전 속의 신사상

0: 등세편의다큐멘터리는라오스국가텔레비전방송국국가통신사국가라디오방송국비엔티안텔레비전방송국등주류매체들을통해잇따라방영됩니다
1: 중공장총책상무위원이며전국정력조속인왕혼영이이일폭경에서유럽아메리카주의료학생회제9개리사회회장단과좌담하고유럽아메리카주의료학생회제2차전국회원대표대회대표들을접견했습니다왕혼영정력조속은당20기4차전원회정신을깊이관찰을대행하고습근평총수위가유럽아메리카의료학생회창립100주년기념대회산중요연설과창립110주년조카산정신을참답게관찰을리행해야한다고표했습니다유럽아메리카유럽학생회는우량한전통을계승하고적극적으로책임감을갖고행동하며의료학보국사업이더큰성과를내도록추진해야합니다왕혼영정협조선은유럽아메리카주학생회는당의지도를일관하게견제하고습근평신시대중국독색사회주의사상으로마음을다잡아야하며광범위한류학인원들이당의말을듣고당을따라가도록이끌어야한다고밝혔습니다또한중국식현대화추진에발맞춰역할을발휘하고당과국가가필요로하는것과의료학인원의장점을결합해이들이전면적인사회주의현대화국가건설의새로정에서업적을쌓도록인도해야합니다당이광범위한료학인원들과연계하는교량연결고리로서의기능을한층더강화하고료학인원사업을잘하는당과정부의보좌기관이자광범위한료학인원들의따뜻한집이되도록자체건설을강화해야합니다각급당위원회는료학인원사업에대한당과국가의방침정책을참답게실제광범위한료학인원들이역할을다하고나라를위해봉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합니다이날차담은중공장정축위원이며중앙통일전선부부장인리간걸이주재했습니다전국인대상무위원회부위원장이며유럽아메리카주류학생회제8기리사회회장인정종료와전국정협부조석이며새로선출된유럽아메리카주류학생회제9기리사회회장인양진이좌담에참가했습니다
0: 한정국가부조석이6월2일북경에서영국외무대신쿠퍼를만났습니다한정부조석은올1월습근평조석과스타머수상이양국관계를장기적이고안정적인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발전시키기로합의하면서두나라관계의새장을열었다고표했습니다중국과영국관계개선과발전은양국국민들의리익에보합됩니다양측은대국의책임을함께짊어지고전략적소통을강화하며양국관계의호조세를잘다지고새로운기회와성장동력을계속발굴해야합니다인문교류와민심소통도촉진해야합니다진정한다자주의를함께실천하고글로벌관리체계개혁을추진해세계에더많은안정성과확실성을부여해야합니다쿠퍼외무대신은영국과중국은경제무역투자인공지능친환경발전기후변화대응등면에서폭넓은공통리익과협력잠재력을갖고있다고표했습니다영국은양측정상이달성한중요한공감대를적극리행하기위해중국과의건설적인대화와협력을추진하고도전에함께대응하길희망합니다
1: 러시아연방정부와벨라루시공화국정부의초청용에한정국가부조석이6월4일부터8일까지기간러시아에서제29회상크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론단에참석하고벨라루시를방문하게됩니다
0: 국무원이최근농업농촌현대화가속화15차5개는전망계획을하달했습니다계획은15차5개는전망계획기간농업농촌현대화가속화의방향과목표중점임무와정책조치를명확히하고농업농촌현대화를다그쳐중국식현대화건설을더잘추진할것을강조했습니다계획은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지침으로삼고삼농문제를참답게해결하는것을 당 전체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농업농촌 우선 발전,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견지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농업 강국 목표를 정조준해 향촌 전면 진흥을 총적인 수단으로 천만 공정 경험 학습과 활용을 선도적 방법으로 개혁 혁신을 근본적 동력으로 삼아 농업 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과 농촌의 기본적인 현대 생활 여건 확보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와야 합니다. 계획은 농업 종합 생산 능력과 효율을 제고하고 농업 과학기술과 장비 지원을 강화하며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부업 창출 경로를 확대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추진하는 등 7대 발전 임무를 명시했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5주년입니다. 105년의 빛바람과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한 시대 또 한 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완강하게 분투하고 희생과 기여를 거듭하면서 중국 인민을 단합시켜 일도시오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웅대한 소사지를 엮었습니다. 105년의 위대한 도정 속에서 험난한 걸음마다의 리상과 신념이 빛나고 공작전마다의 혁명 혈맥에 대한 계승이 자리했습니다. 결혈보도 위대한 도정은 당의 빛나는 역사를 되돌아보고 당의 초심과 사명을 깨달으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기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힘을 결집할 것입니다. 오늘은 천지개벼 중국 공산당 창건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해 중국 공산당 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의 거풍스런 속검은 100여 년의 세월 속에서 혁명 유전자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맥을 내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발견한 간행물과 글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들의 고뇌와 함성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나라와 인민을 구하려는 초심과 사명을 품고 이들은 생명의 위험도 마다한 채 이곳에서 당창 대업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1921년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가 이곳에서 순조롭게 열리고 대표들은 당의 강령과 결의안을 깊이 있게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7월 30일 새로 순찰대의 습격으로 대회는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대표들은 긴급히 절강성 강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가흥에 도착한 후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들은 남오의 한 유람선에 올라 회의 의제를 계속 논의했습니다. 회는 당의 첫 강령과 첫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 공산당의 창건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막소주의 정당인 중국 공산당은 이곳에서 출발해 위대한 도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폐막 당시 대표들은 선창 안에서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정중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최강의 시대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만세, 공산주의 인류의 해방자 만세, 새로운 혁명의 불씨가 어두운 밤 장막이 두른 중국 대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한 세대 또 한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초심을 지키고 민족 독립과 인민의 희망을 위해 굴하지 않는 정신으로 강렬한 투쟁의 도중을 시작했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921년부터 1949년까지 기간 전국적으로 이름을 기록한 혁명열사가 375만 명에 달합니다. 1949년 개국대전에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인 모택동 동지가 천안문 송도에 올라 중화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창립을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산은 동줄기가 있어야 하고 집은 대들보가 있어야 견고합니다. 애초에 당원이 50여 명이었던 중국 공산당은 현재 당원 수가 1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집권당으로 구성했습니다. 100년 동안의 시련을 통해 수립한 위대한 창당 정신은 14 중국 인민 아들

0: 말들이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전면 추진하는 새로운 로중에서 활보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 재정부가 최근 2026년 육아 수당 보조금 999억 원을 하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규모로 각지가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 육아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연간 각급 재정의 총 보조금 배정 규모는 약 1,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026년 육아 수당 지급 업무는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급 보건 건강 부문이 육아 수당 보조금 심사 발급 업무를 조직 실시합니다. 원칙상 분기별로 최소 한 회씩 집중 지급하고 전 분기에 심사를 통과한 신청부는 해당 분기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부는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협력해 육아수당 제도 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 감독하며 자금 관리를 엄격히 하고 정책 효과 발휘를 거듭 강조하며 출산 친화형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중앙선전부가 국가림업초원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자연자원부, 수리부 등과 함께 전개하는 아름단 중국행 국가공원 탐방 집중추제가 1일 사천 안에서 가동됐습니다. 매체는 제1진으로 설립한 5개 국가공원을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생태보호, 친환경발전, 민생개선에 관한 전용적인 경험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1: 이란 언론이 2일 보도한 데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허가 신청 시스템을 전면 개발.
0: 서로 다른 속도이지만 산과 바다를 뛰어넘어 같은 주파수로 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영상 진비히 동강의 노래가 중국 인터넷에서 인기 몰이 중입니다. 잠비아 동료들이 노래 소리와 춤은 많은 네티즌들을 감동시켰고 사람들의 시선을 잠비아의 동광으로 이끌었습니다. 19세기 말에 발견한 첸비히 동광은 개발 과정에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중국과 잠비아가 합작한 중세 아프리카 광업위원회사가 투자 운영한 후에야 점차 생산을 회복하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노래 가사 창작자이며 중세아프리카 광업위원회사 부사장 슈라이 향은 터널 굴진기 설비 발표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첸비 동광의 100년 발전 과정을 반영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고 이 노래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싶었는데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 줄은 몰랐다고 소개했습니다. 슈라이 향에 따르면 회사는 현지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변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교육요건을 개선시켰습니다. 첸비히 광산에서 울려 퍼지는 합창은 아프리카와 중국 간 문화교류와 실무협력의 촉수판이기도 합니다. 광활한 아프리카 대지에서 공동의 정감을 담아 전해지고 있는 이 선율은 갈수록 더 많은 현지 젊은이들에게 청춘을 불태우고 꿈을 추구하도록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국가무술팀 감독 오스만 사코는 다카르 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다카르 청소년 올림픽에서 무술은 처음 정식 종목으로 되었습니다.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서 청년 로드리고 탈링은 호르반 비디오홀에서 리소룡 꿈을 이루고 자신만의 훈련관을 갖게 됐습니다. 탈링은 심신수양의 예술인 무술은 자제력을 가르쳐 주었다며 동양 철학이 담긴 이 운동을 널리 보급해 더 많은 현지 청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평온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자니아 길리만자로 기술관리대학 종식 주방에서 식활과 도마가 조화롭고 독특한 리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호텔 관리를 전공한 탄자니아 학생 루수 바히마 신인은 감자를 머리카락처럼 촘촘하게 자르는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신인은 중국 탄자니아 합작 요리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중국도리사 왕선생은 신의를 포함해 현직 견습생 20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왕선생은 미식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교량이며 학생들이 문화를 이해하면 감정을 요리에 전하고 요리 품질도 함께 향상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래, 권시, 미식 등 말리를 사이에 둔 동주파 공진과 일반인들의 생생한 일상은 중국과 아프리카 사이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메아리를 칩니다. 지금까지 중국 아프리카 인문교류 속의 류동과 삶의 향기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막스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역사적 과정을 생동하게 그렸는데 아마 여러분도 봤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리더스는 인생의 목적은 생명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데 있지만 생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 고상한 삶은 항상 장대한 희생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사 수의 갈아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등 행동으로 리상과 신념이 더없이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피어린 투쟁과 생사의 시련 속에서도 수천, 수만의 당원들은 끝까지 리상과 신념을 지켜내었으며 리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당원들이 소중한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이와 반면에 간과한 여건과 가혹한 투쟁 속에서 리상과 신념이 흔들리고 심지어 자신의 리상과 신념을 배신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차 당대회에 참가한 13명 가운데서 왕진미, 리한준, 등은명, 하숙형, 진담소 등 5명이 희생됐는가 하면 탈당한 사람도 있고 진공박, 주부래, 장국도 3명과 같이 당을 배반한 변절자도 있었습니다. 치열한 투쟁과 시련 속의 선별을 이루는 대량도사가 바로 역사적 법칙입니다. 노신이 말한 바와 같이 궁극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시로 대오를 리탈하거나 도망치거나 이기소침하거나 변절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진행을 계속한다면 그 대오는 갈수록 순수해지고 정예해질 것입니다.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평생의 과제로서 젊은 간부들은 수련과 단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리상과 신념을 평생 믿고 지켜야 하며 딴 마음을 품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심지어 초지를 굽힌다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의 확고함과 당에 대한 충성심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리상과 신념이 확고해야만 당에 충성할 수 있으며 당에 대한 충성은 리상과 신념의 확고함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류국진은 소설 홍암 속의 루샤양의 원형으로서 사천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변절자의 고발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직의 정보를 유설하고 탈당서를 신문에 공고하기만 하면 바로 풀어줄 수 있다는 특무의 권유 앞에서 그는 내가 죽더라도 당이 살아있으면 죽은 것이 아니며 조직을 팔아 살아간들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중미협력의 새로운 분야로 육성하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중미 양국 원수가 인공지능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할 때 인공지능 정부 간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면 중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중미 건설적인 전략 안정관계라는 새로운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양대 강국으로서 중미 양국이 손잡고 인공지능 발전과 관리를 촉진하는 것은 양국 원수의 합의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류 문명의 진보와 국제사회의 공동복지를 위해 더 잘 봉사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스마트 변혁이 가속화되는 배경 속에서 중국과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승격과 응용 보급 촉진은 물론 그에 따른 위험 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전 국무장관 키신저는 인공지능과 같은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여 중미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쌍방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쟁과 대립의 사고를 넘어 인공지능 발전을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각자 결의안에 상호 서명한 바 있고 양국은 이 궤도 차원에서 정기적인 소통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이 이 중요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의 틀과 표준 규범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미국 ABC 방송 기자가 북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승했고 미국 폭스 뉴스 진행자가 북경의 한 편의점에서 로봇에게 영어로 소세지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고 감탄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고도의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광범위한 협력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중미 양국이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응용, 감독관리 등 각 분야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 가능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우세를 보완하고 호혜 상생을 실현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응용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과학기술론평 웹사이트에 글이 지적했듯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손잡고 협력해 해당 기술이 전 인류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선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의 실천은 중미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호혜 상승을 실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자 글로벌 지능화 전환의 중요한 엔진이 되어 광활한 시장 기회를 미국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비용, 고효율 오픈소스 대형 모델은 꾸준히 전 세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MD 등 미국 첨단 기업들은 중국 인공지능 기술 생태계와 활발히 연계해 다방면의 사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상그룹은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슈퍼팩토리를 출시하여 차세대 지능형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고 산업 승격을 지원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실무적인 협력 사례들은 중미 인공지능 협력이 기술 시장,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양방향으로 혁신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중미 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 관계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건전한 경쟁을 지향하는 동시에 협력을 통해 강국으로서의 책임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당면 중미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에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 측 일부 인사는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관련 기술을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면서 투자 제한, 반도체 수출 통제, 클라우드 봉사 규제 등 보호주의적 조치를 내놓아 인위적으로 협력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탈동 조화와 공급망 단절, 울타리 치기와 높은 담 쌓기식의 정책들은 과학기술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동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탄압과 억제 정책에 맞서 중국은 자체의 발전 권리를 굳건히 수호하고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포용적 성장 동력이 되도록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른바 인공지능 철의 장막을 원하지 않고 이른바 인공지능의 영역 확보 경쟁도 원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전 인류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중미 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닌 가장 큰 공통의 利益일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대화를 강화하고 경쟁을 관리하며 협력을 전개해 인공지능이 중미 협력의 새로운 영역이자 인류 발전의 새로운 디딤돌이 되도록 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더 나은 지능형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어 분석어 설명 코너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수단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서 유엔 아동기금이 공동성명을 통해 수단에서 약 195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고 6월에 식량 부족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충돌이 격화될 경우 수단 북다르푸르, 남다르푸르, 남코르도판 3개주의 14개 지구에 기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수단 군대와 신속지원부대가 수도 하르툼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켰고 전쟁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 세계 분쟁을 주목하는 무력 충돌 위치와 사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3년 넘게 지속된 무력 충돌로 인해 수단에서 최소 5만 9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충돌 당사자들이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을 빈번히 감행함과 동시에 시장, 급수시설, 의료기관 등도 공격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공격은 수단 민간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최고대표사무소의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무인기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전체 분쟁 관련 민간인 사망자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속되는 분쟁으로 수단의 민간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전국적으로 약 900만 명이 국내 실향민으로 되었습니다. 한편 전체 의료시설의 약 40%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콜레라, 뎅기열 등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엔기관 통계에 따르면 수단 인구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400만 명 가까운 주민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심각한 급성영양실조가 전반적으로 만연하여 올해 만 5세 미만 어린이 82만 5천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수단의 전쟁은 생명을 파괴하고 건강, 물, 식량, 안보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수단 내 식량과 연료 가격은 한층 더 상승했고 구조물자 운송비는 25% 늘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사무총장이며 긴급구조조정관인

0: 인건율이 60%를 넘고 비해 인구가 5,200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은 적대 행위 중단, 민간인과 민간시설 보호, 인도주의 회랑이 안전하고 신속하며 원활한 운영 보장과 구조 지원.
1: 엄마, 배가 아픈데요?
2: 몸이 불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2: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2: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3: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3: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2: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기타 내용을 도와드리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안녕하십니까? 염견의 창 프로입니다. 염변 동부과격액 운수그룹은 길림성 통합카드 지불 주식 유한유사와 연합으로 연결 이도백화 여객 운수 통근 카드를 출시해 여객들을 위해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간 출행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결 중심 버스역 혹은 장백산 보호개발구 종합 여객 운수 중심에서 연결 안도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구매할 수 있고 수수료는 카드당 10원입니다. 이 통근 카드는 장기적으로 유효하고 사용기한 제한이 없으며 양도 및 공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할인 혜택을 출시하는데 통근 카드 원가는 인당 45원이고 할인가는 인당 35원이며 승합차 통근 카드 원가는 인당 70원, 할인가는 55원입니다. 요에 따르면 연결 이도백화 버스 승차장은 연결 중심 버스역이고 출발 시간은 6시 30분, 8시, 9시 30분, 11시, 12시 30분, 14시, 15시 30분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안도 이도백화 연결 버스 승차장은 장백산 집산 중심이고 출발 시간은 5시 30분, 7시 20분, 8시 5분, 9시 40분, 11시 30분, 13시 50분, 16시 20분입니다. 지북구 여객 운수역에서 승차할 경우 출발 시간은 6시, 7시 50분, 8시 35분, 12시, 14시 20분, 16시 50분이며 장백산 종합 여객 운수 중심에서 승차할 경우 발차 시간은 6시 10분, 8시, 8시 45분, 12시 10분, 14시 30분, 17시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일전 안도 풍류달 식품연회사의 생산작업장에서 자동화 생산라인이 전속력으로 작동하고 유럽, 아메리카 시장 발송을 앞둔 들깨 제품들이 가지런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올해 1사분기 이 회사의 들깨 제품 수출액은 1천만 원을 넘어서 주문 걱정으로부터 수출 활황으로의 탈바꿈을 실현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기업에서 국제시장의 장벽에 직면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국면을 타개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당면 국제 농산물 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수입식품에 대한 해외시장의 품질 요구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안도 풍류달 식품유한회사는 제품 자체 점검, 교제 절차와 국제시장 진입 요구 사이의 격차로 인해 일부 주문이 통관 단계에서 막히면서 한때 주문을 받아도 수출하기 어려운 피동적인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발전의 걸림돌에 직면해 기업은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백산 세관에 연계해 전문적인 지도와 정책적 지원을

성공했습니다. 마침 장백산 시군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기업 우세를 강화하여 정책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전문 행동을 펼친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기업은 이를 계기로 세관 전문 소조에 협력해 통관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자체 점검, 교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범화했으며 유럽, 아메리카 등 목표 시장의 법규 요구에 엄격히 따라 원료 재배, 생산 가공과 완제품 출하까지 전반 사슬을 아우르는 품질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동적으로 국제 기준에 대조해 제품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통해 신속하게 기술적인 무역 장벽을 타파했습니다. 올해 1사분기 회사의 들깨 제품 수출은 역경을 딛고 상승세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유럽, 아메리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판로를 안정하게 유지하고 기업 자체의 발전 공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안도 특색 농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시장 판로를 넓히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불금부터 신나게 놀려고 오늘까지 죽어라 일해둔 분들 많죠. 네, 저녁밥 맛있게 지어 먹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쌀을 물에 불려놓고요. 엄마들은 어디 멀리 가려면 우선 화장실부터 다녀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겠죠. 내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아둔 오늘 덕분에 내일도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혹시 힘들었다면 다 내일 잘 살려는 준비한 거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곡은요, 네, 또 신나는 곡이죠. 비바라비다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네,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또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네, 재밌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 생긴 말 못할 고민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저희 공식 계정 혹은 제 개미챗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 계정 FM88Z의 최유 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자,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참여 문자,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회사 사무실에 슬슬 더위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사람도 많고, 숨 막히는 공간이었는데, 날씨 때문인지 더숨 막히고 있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슬슬 또 본격적으로 여름 무더위가, 네, 이제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이럴 때에는 뭐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것이 필수적으로 또 필요하겠고요. 아무래도 더위를 피하려면, 네, 그래요. 이제 또, 점심시간이나, 네, 쉬는 시간에는 가급적으로 이제 나가서, 또 시원한, 네, 또 맑은 공기를 마셔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저희 사무실에 얼마 전에 새로운 신입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격도 너무 활발하고 한 명이 사무실에 새로 왔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끊이질 않고요. 이렇게 활력소가 따로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매일 즐거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뭐 일하는 환경도 환경이겠지만 이 환경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네, 사람의 이런 에너지가 아니겠습니다. 또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더욱더 기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필 FM 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 또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사장님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될수록이면 휴가를 내지 말라고 하네요. 여행 계획까지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회사에 또 부득이한 그런 상황이라면, 네,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래요. 뭔가 이제 또, 여행 계획이라면, 뭐, 티켓도 끊고, 뭐, 방 예약도 다 하고 이러면,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또, 그래도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뭔가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잘또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 점심 직원들과 커피 한 잔씩 들고 회사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소소한 주변의 모습들이 참 정겨운 하루였어요. 짬짬이 걷는 하루가 행복하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또 가벼운 산책이라도 네,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뭔가 또 평소에는 바삐 보내면서 볼수 없었던 우리 주변의 그런 모습들을 또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참 잘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조피디 FM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네, 아쉽지만 이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모습을 여러분은 겸손하게 해피가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입시 불안은 많은 학생들이 겪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시험에 대한 불안한 걱정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불안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험 불안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오늘 시간에는 그 입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대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이 미리 방법을 알고 현명한 길을 걷길 바라면서 오늘 가정행복상담원의 한혜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청취를 해야 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0: 네, 그렇죠. 예. 바로 우리들의 만능 해결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혜금 원장님.
1: 아유, 과찬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시간에는 이 입시 불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네, 그렇다면 이 불안의 그 원인부터 또 파헤쳐 봐야겠죠.
1: 그렇죠. 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0: 네.
1: 꼭 있고요. 원인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나친 불안은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 불안도 낮출 수 있고 또 왜 또 극도로 이렇게 불안해 하는가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러면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 네. 물론 어떤 이유든지 방법은 다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죠. 예.
0: 그렇죠. 예. 모든 그래서, 일들이 예. 또 방법을 알고 나면 아 이걸 왜 몰랐을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그럼요. 문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지 않았었고
0: 네.
1: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하는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름 더 노력도 했었을 것이고
0: 네.
1: 더 전문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더 큰 어떤 우리 손해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0: 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건강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사실은 우리 방법 우리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는 생활 수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어떤 생활에 대한 그 습관이나 방침이나 불안을 대처하는 능력이 없다기 때문에요. 어느 방면에서나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늘 시험에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우리 아이들이 불안에 대한 그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라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불안에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는 원인은 시험 결과에 대한 과도한 어떤 압박이 있어요.
0: 네, 시험 성적을 얘기하죠.
1: 예, 그렇죠.
0: 네.
1: 누구나 다 결과를 모르게 된다면 엄청 긴장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시험을 통해서 학습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 불안함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0: 아,
1: 공부
0: 네.
1: 기초가 됐고 항상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있잖아요. 물론 걔네 그 공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긴장도나 불안도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멘탈이 조금 그 학업에만 엄청 집중을 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것을 이렇게 불안도를 숨겨가면서 자신의 학업을 몰입을 해내거든요.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늘 시험 치면 그 성적에서 10점, 뭐 20점 사이로 올랐다 내렸다라는 그 아이들이 반복된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그 불안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0: 네.
1: 그러나 또 어떤 일부 아이들은 그 시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성적에 대한 결과가 그 폭이 늘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0: 네.
1: 굉장히 그 어쩌다 우수한 성적을 맞아서 좋아할 뻔 했었는데 또 떨어진다. 그러다 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폭이 넓은 아이들수록 이제 엄청 더 불안도가 높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다음 하나는 성격이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들이요.
0: 네.
1: 그 아이들이 또 이제 그 시험 불안에 엄청 크게 겪을 수가 있거든요. 초조함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불안도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죠.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을 알아요, 아이들은.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아, 이번 시험도 망치면 어떨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 작용을 하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좀 엄청 노력한 아이들이 있어요. 요 얼마 전에도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엄청 노력을 한대요.
0: 아,
1: 근데 노력한
0: 네.
1: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하다고 막 그냥 눈물이 그냥 그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 아이가.
0: 네, 너무 애나서 그러겠죠, 한마디로.
1: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보면 좀 그런 귀엽잖아요.
0: 네, 귀엽죠.
1: 예, 자기네만큼 노력 안 하더니 없잖아요. 다 노력하는데 본인들은 항상 나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쟤는 노력을 덜 하는데 저렇게 잘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기네 느낌상에서.
0: 아, 네.
1: 또래들은 보면 신나게 놀고 유쾌하게 놀고 뭐 학교에서도 아주 재밌게 노는데 성적은 자기보다 더 좋은데 본인은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노는 시간도 잘 놀지도 않고 집에 와서 2시까지 앉아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 해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 뚝뚝뚝 떨궈서 기특하기는 하더라고요.
0: 네,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런 그 아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아이라서 예, 고른데 초조해서 아이 자지도 않고 그래 제가 잠은 꼭 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0: 네.
1: 그리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초래했을 때 그럼 아이들이 또 불안 요인이 또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0: 네, 저 같은 경우는요.
1: 네, 네.
0: 시험을 앞두고 나면 왜 그렇게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 맞아요. 그게 불안에서 신경적 작용으로 긴장할 때.
0: 네, 모든 시험에 그랬어요.
1: 네, 그렇죠.
0: 네, 네.
1: 예, 그래서 시험 망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 어느 때 우리 그 오디션 보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험을 보는데 하도 긴장하니까 소변을 참았단 말이죠.
0: 네, 네.
1: 참다 이제 그 자기 자례가 올까봐 못 갔겠죠.
0: 아,
1: 그래서 참다
0: 네.
1: 참다 하는데 자기 자리가 왔어요. 그냥 소변을 참고 노래를 부르다 나니까 제대로 이렇게 발휘할 수가 없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막 울면서 그 남자한테 울면서 얘기했던 그 모습도 생각나는데 어떤 무대에 오르기 전에 불안해서 막 소변을 예, 매력지 가서 화장실 가면 별로 량은 적은데 또 화장실
0: 네네.
1: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 그게 다 불안에서 초래된 신체적인 반응이란 말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그 긴장으로 몸에 이제 어떤 그러한 신체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0: 네, 생각을 생리 현상들이 일어나는
1: 그렇죠,
0: 거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예,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예, 그 스트레스 관리를 좀 이렇게 잘해서
0: 네.
1: 그 이제 아래도 우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훈 호흡이나 예, 어떤 그 관리, 생각 관리를 좀 하면서 불안을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예,
1: 이렇게 해서 이제 불안한 원인이 좀 많겠지만 제가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예, 우리 이제 그 생활 유지도 우리 또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불안의 원인이 보통 뭐 심리 소질이 약하면 많이 더 긴장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네, 그럼 심리 소질이 약한 친구들이나 뭐 어른들이 더 불안해하는 겁니까?
1: 그렇죠. 그
0: 네.
1: 부모가 심리 소질이 좀 낮거나
0: 네네.
1: 불안도가 높거나 그리고 예민하거나 그러면 아이도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보는 자녀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험을 앞두면 긴장하게 돼 있잖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평시에 말했을 땐 중간고사, 기말고사잖아요.
0: 네.
1: 이제는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시험을 맞이한 이점이 맞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더 초조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우리 아이 공들여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얘가 시험 성적이 또 이렇게 잘 못 맞아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라는 그 불안도가 높아서 아이가 좀 쉬고 있거나 아이가 조금 한가해 있거나 그런 것을 못 보죠.
0: 왜또이렇게뭐땡땡이를피우나
1: 네이렇게지금더해도잠자지않고해도못해
0: 네네
1: 왜이렇게뭐한가하냐멍때리고있느냐어이렇게낭비하느냐이렇게뭐저이복습을더하는모습을보이지않는다는데서부모님들이더아이들에게불안을더높여주는경우가있고요
0: 네
1: 말로는괜찮다쉬다해라괜찮다쉬다해라하는데그행동이나그태도아이들은다느껴지게돼있
0: 거든요네말과다르게행동이또그렇게보여지겠죠
1: 네그래서우리부모님들이본인의어떤그불안도본인의걱정을아이들한테주입시키지않도록조금느긋한마음을가지고본인이좀그런저조함과예민함이있어보인다면좀티나지않도록그렇게자신의마음관리정서관리를좀하는것도우리아이들한테굉장히큰도움이될수가있습니다
0: 네, 네그러니까금방그건강한생활습관을유지하는
1: 네,
0: 네이부분이아주중요하다는뜻이죠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건강한생활식법을유지하는데서는부모님들은아이들이운동을잘시키려하지않거든요
0: 네그냥공부하는모습을보면괜스레부모님들은 책상에마주앉아있는 、네、모습을봐도뿌듯해하는것같아요
1: 예이런책상앞에앉아있는자녀를봤을때부모님들은안도의숨을쉬거든요그리고제가공부하고있기때문에성적이올라갈것이라는어떤자아만족이또그속에서자세를보며태도를보면서도느껴지는것같다말이죠
0: 네기대감이한결더부풀어오르는거겠죠
1: 네그러나사실은우리아이들은부모의성화에서그책상에앉아있지만딴궁리하고딴생각하고있거든요
0: 네그러면그학습효율도없는거죠솔직히
1: 네그리고 、네、그게집중이되지않기때문에효과가없단말이죠
0: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면요. 규칙적인 운동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입시를 맞은 아이들은 진짜 우리 모든 자율신경들이 막 초고로 긴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해서 이걸 이완시켜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육, 이 굳어진 근육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신체를 풀어줘야 이 근육이나 모든 신체 호르몬이 이제 정상적으로 신진대사를 진행하면 아이들이 하나를 배워서 다섯 개를 배웠던 것에 대한 효력을 낼 수가 있는데, 늘 운동을 하지 않고 책상 머리에만 앉아 있는다면 고도로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배운 것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단
1: 네,
0: 말이죠.
1: 어찌 보면 정말 뭐 기계와 같은 사람이
0: 같으죠?
1: 되는 거죠.
0: 예.
1: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 책상에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뭐 2~3시간이라 할때 어떻게 하면 뭐 1시간 앉아 있더라도 그 학습 효율을 올릴 수 있는가 함께 또 아이와
0: 고민을
1: 토론을
0: 해보는
1: 해보는 것도
0: 그렇죠.
1: 좋을 것
0: 토론하고
1: 같아요.
0: 고민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처럼 아이들이 시험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 그게 내 아는 건데 생각이 안 나서 못 적었다 이렇게 후회하는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그 문제가 알듯 모를 듯본듯한 기억이 있는데 잘 적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게 초고로 아이들이 긴장했기 때문에 그 발휘를 하지 못한 그 상황이 됐고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와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은 이게 규칙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괜찮다. 이런 아이일수록 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규칙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수면도 규칙적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참 아이들이 요즘, 고중생들은 1시, 2시까지 공부하는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하기 쉽지 않은 그 부분들이거든요.
1: 네, 그렇죠.
0: 12시가 땡 지났다면 다음날이에요. 왜 다음날의 시간까지 오늘 뺏어서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효율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라면 해도 돼요. 근데 하루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기억하고 저장하고 우리 뇌도 용량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 아이들이 들여서 공부를 하는 효율성이 있는데 다음날까지 자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 이거는 효과도 없고 효율도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수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웠던 것까지 놓쳐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수면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밤잠을 적게 잔이한 그룹과 잠을 충분하게 잔 분들의 일의 효과를 실험하는 결과 충분하게 수면을 잔 사람은 집중력도 좋았고 몰입력도 좋았고 성적과 효율성이 엄청 뛰어났다는 것을 연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기니스에는 이 수면을 자지 않고 일의 효력을 보는 요 기니스북은 요 테스트만, 이 시험만은 없대요. 이런 밤을 수면을 자지 않고 일의 효력을 보는 이 일만은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해지고 정서가 불안해지고요. 아주 신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도발하는 원인을 보면서 아 이거는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네 해서 바로 거기에서 스톱을 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기니스에는 수면 자지 않고 일의 효력을 보는 것만이 기니스는 없대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잠을 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자지 않고 쭉한 사람보다 기억력과 암기력에서도 엄청난 제고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단 말이죠. 실험 결과.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온 하루 공부를 했었는데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다음날 또 기력을 회복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학습 성적이 괜찮다일수록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키고 수면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12시 초과하지 않도록 11시, 11시 반까지는 이 아이들 다잘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정말 저는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고요. 그리고 성적이 조금 별로 너무 우수하지 않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운동은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만큼 우리 사춘기와 청소년들한테는 운동과 수면이 보약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발달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0: 저와 신체발 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동을 꼭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입시 불안에 이렇게 구체적인 건강 생활 유지는 정말 충분한 수면과 운동과 그리고 식사 영양가 있게 골고루 먹여주는 거, 음식으로서 섭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지금은 이제 보건품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1: 네,
0: 많잖아요.
1: 보건식품. 네.
0: 그래서 그 식품들, 보건에 대한 이학식품들을 전문가 의논을 해서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인터넷 관리는 조금 이를 수로는 적게 하는데, 그래서 핸드폰이나 인터넷은 우리 불안을 유발하는데 더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 까레는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규칙적이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규칙이라, 어떤 부모님들은 홀씨를 하고 소홀해 버리는 부모들 되게 많아요.
1: 네, 한번 듣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0: 근데 정말 수험생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적인 이 생활, 규칙적인 단어를 조금 꼭 명기를 해서 꼭 이렇게 실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요. 정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 강의를 듣고 또 그렇구나 여기에서 멈춰 서지 말고 네, 그렇구나 하면서 같이 조금 행동을
0: 휴식은 꼭 필수로 하고요. 그 외에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사람이 삶의 어떤 행복 지수나 기분 지수가 제고돼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다른 의욕과 열정과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럴수록 취미 생활을 좀더 추가를 해서 가정에서나 또래에서나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그 관심 있는 분야에서도 자기의 생활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도 허락해줬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늘한 가지 공부만 하면 너무 따분하고요. 그리고 공부는 어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어떠한 부분의 학습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즐거운 것으로 인해서 보충을 해주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소통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시기 아이들은 부모보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또래로서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취미 생활을 하고 어떤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엄청 중요하면서 또 생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망치면 어떨까, 잘못치면 어떨까라는 이런 불안한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늘그 생각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뇌과학에서는 우리 그 긍정의 힘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인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라는 이 말이 정말 그 허세 같은 말로 들을 수 있지만도 그래도 그래 해보자 할수 있을 거야. 그전도 해왔기 때문에 이번도 해보자. 병실에 연습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나도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올 거야 라면서 본인한테 힘을 주면서 그리고 자신감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맞이해 본다면 결과가 정말 더 불안하지 않고 자기가 평시한 것만큼 나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만족스러운 성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 관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까지 해서 정말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꼭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어떤 애들은 요런 틈을 주면, 그러면 엄마 잠깐 나 게임 같은 거 해도 돼?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시기에 게임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안 돼, 게임은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좀 선을 그어야 합니까?
0: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1: 애매합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취미가 다양하지가 않고 휴대폰에만 취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있다면 그 자투리 5분 시간, 10분 시간을 이용해서도 핸드폰을 하자 하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논다 한다면 빠져버려요. 그래서 5분, 10분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도취해버리면 다른 그 사전에 공부했던 것이 다 잊어먹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할 동안에는 휴대폰 말고 그 평시에 우리 아이에게도 다양한 취미 생활을 이렇게 준다면 예를 들어서 좀 휴식해도 돼할 때는 진짜 휴식을 해야 되거든.
1: 그래요. 지금이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지금을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네, 지금 이러한 말들은 우리 친구들한테 잘안 먹힐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아이들한테는 먹히지 않지만,
1: 그렇죠.
0: 그래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공부할
1: 네.
0: 시기와 그때를

0: 또 잡힌다 치지 말고 정말 분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1: 그래요. 그리고 이 공부를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무작정 서너 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 해서 공부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서 꼭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공부 습관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0: 그 수,
1: 갑자기 한 번에 확 몰았다가 공부를 한다고 하죠.
0: 예, 그런 아이들한테는 잘
1: 네.
0: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
1: 네.
0: 그러나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하기를 원한다라는 집에는 참 이게 효과적인 공부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1: 네.
0: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예.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일정한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해야 이번에 끝났으면 뭐 할까 할때 다음 절목이 있어요.
1: 네네.
0: 시간표대로 학교에서는 뭐 이제 8시간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면 다음 시간 시간표를 해서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부에도 이 과목을 마친 다음에 이 과목을 할 것이, 이것을 연습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일정한 계획이 있으면 애들이 끝난 다음에 막막해하지 않거든요. 뭐
1: 아,
0: 할까?
1: 네네.
0: 뭐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에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핸드폰이니까 또 이렇게 핸드폰을 가게 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그게 계획에 맞춰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시키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 네, 공부의 환경이 중요하죠.
0: 네.
1: 네.
0: 아이들이 상해 막 너무 복잡하고 난잡하고 가정 분위기가 막 와자자 이렇게 하고 소음이 크다, 막 집에서 부모님들이 소리가 크다, 싸운다 이렇게
1: 네.
0: 하면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불편한 집이면 아이들이 방에서 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게 그러면 그 아이는 책상에 앉아 있을 뿐이지 효과가 없고요. 정서거나 기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학교 가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예,
1: 네,
0: 그래서.
1: 모든 면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공부하는 그 가정의 환경이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환경을 얘기하거든요. 예, 부모님들이 덜 불안하고 덜 싸우고, 정말 또
1: 네.
0: 어떤 집에는 아 중심으로 발도 살살 걸어가는데 그렇게까지는,
1: 너무, 네.
0: 그래서 그저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해주고 든든하게 버팀목만 되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자기의 공부를 잘 지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복습을 꼭 해야 되는데
1: 네.
0: 복습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1: 네, 대부분 학생들을 보면 그냥 임무 완성만
0: 네.
1: 하면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0: 예.
1: 네.
0: 그래서 그 복습, 공부하는 아이는 꼭 복습을 해야 되고, 틀린 문제를 꼭 고쳐야 되고,
1: 네.
0: 질문을 잊지 않고 하기. 예, 선생님한테. 근데 아이들은 그냥 질문, 이런 거다 패스하는데, 정말 제대로 하는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놓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하는데 방법이 조금 부족하다면, 오늘 이제, 공부, 학습, 공부, 효과적인 학습 공부를 조금 인용을 해서 더 첨가를 해서 더 훌륭한 성적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저희 반에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너는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쉽냐라고 물으면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워. 부러우면서도 참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 있죠.
0: 예,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1: 네, 그리고 꾸준히 하더라고요.
0: 예.
1: 아주 꾸준히 합니다.
0: 제가
1: 네.
0: 매일 중에 그 청와대 장학생을 봤어요. 예,
1: 네네.
0: 상담 와서 그 아이를 몇번 만났는데 그 아이가 그랬어요. 자기가 제일 재미있는 것이 공부였대요. 예,
1: 아,
0: 가정 환경이
1: 네네.
0: 너무 안 좋았어요. 예,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그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냐 했을 때 그럴 때마다 공부했대요. 그래서
1: 아, 조금 특이한
0: 네,
1: 케이스네요.
0: 공부하고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럴 때 이런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잊어먹게 됐다면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1: 네,
0: 공부는
1: 극히 드물죠,
0: 네,
1: 그런
0: 이런
1: 친구들.
0: 아이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1: 맞아요,
0: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을 잘 조성을 해준다면, 예, 우리 입시 그동안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도 잘 극복해서 잘 감당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0: 예.
1: 부모님들 자신의
0: 네.
1: 자식을 믿어봅시다. 그리고 이
0: 그래서.
1: 지원과 꼭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렇다면 뭐이 도움이란 것은 뭐 어떤 면의 도움을 얘기를 하는지요?
0: 예, 물론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도움은 우리 부모님들 도움이겠죠.
1: 네, 금방 또 얘기하신 뭐 가정
0: 네,
1: 환경이라든지,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 그 자식들이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들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단 말이죠. 선생님들이 내 질문을 좀 많이 하고 피드백을 좀 많이 이렇게 받아야 아이들이 좀그 성적에 대한 불안도가 낮아지고요. 다음 하나는 전 상담사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제가 찾아온 아이들마다
1: 네.

0: 입시 중커나 거커에 찾아온 아이들마다 엄청 좋은 결과를 봤었던 사례들이 참 많아요.
1: 아,
0: 예, 그래서 이
1: 네.
0: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부감을 느끼고 찾아오기만 한다면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와줘서 잘안 되는 부분은 꼭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시간을 뭐꼭 내서라도 한 번씩 방문한다면 진짜 우리
1: 네.
0: 아이들 불안도를 낮춰서 좋은 시험, 좋은 상태로, 좋은 이 상태로서 이제 그 시험에 임해서 아이들이 그동안 공부한 뭐 12년 공부한 것이나 9년 공부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꼭 우리 아이들이 그 좋은 성적으로 원하시는 학교를
1: 네.
0: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1: 오늘은 더 특별히 더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예,
1: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불안은 많은 학생들이 겪는 문제지만 대처 방법과 극복의 전략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효율적인 공부 습관, 그리고 지원과 도움을 받는 것은 입시 불안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리 모든 입시생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은 때론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용서를 하다 보면요,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네, 나만의 멋진 삶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유병걸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뜻있게 살아보세요.

네, 며느리와 사위는 혈육의 자식이 아니고 법안의 자식입니다. 시부모와 처부모도 법안의 부모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가정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법도 맞추어 살아야 우선은 집안의 권위가 섭니다. 그러나 법대로 살자면 정의나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언행은 거리가 멀어지고요. 순종, 복종, 뭐 책임 완수 같은 이런 긴장의 언행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편안함이 없어서 불편한 감정의 수가 높아지면 언제든지 법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하지만 이 가정의 법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내 마음의 법으로 개혁을 한다면요. 혈육과 같은 사랑이 샘솟아서 법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기필코 나가지 않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 법도 지키면서도 그것을 사랑으로 지켜나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임향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 장미야.

네, 참된 칭찬이든 거짓 칭찬이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 앞에서 칭찬하는 것은 사실과 격려와 아부의 칭찬도 있겠지만요. 타인에게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은 거짓이 없으니까요. 말과 말이 돌아서 본인에게 전달될 때 어제까지 품고 있었던 미움의 감정이 한순간에 풀리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씨를 만들 것입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본인 앞에서 하는 칭찬은 조금 쉬울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가 참 요즘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말을 했을 때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결코 오게 되거든요. 반대로 나쁜 말을 했을 때, 정말 타인을 비속하는 언어를 했을 때그 말도 역시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쁜 말을 많이 쓰면 어떨까요? 네, 허광 한권자 씨의 노래입니다. 진달래, 연달래.

책은 더 이상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해주는 삶의 이정표 같은 것이 아닐까요? 네, 우리 음악의 향기 코너에 또 많은 애청자분들은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눈이 어두워서 이젠 책을 볼 수 없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좋은 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키워간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사람은 누구나 좋은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커다란 집? 네, 모르긴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지어 살다가 가는 것은 저 조그만 산새들이 아닐까요? 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집은 커다랗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저 산새의 집처럼 깊은 데 숨어서 마음이 한없이 편안한,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도 넉넉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화려한 집에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장실 두 개, 방이 아주 크고 거실도 아주 큰 화려한 집에서 사는 사람도 매일 다툼이 지속되고 행복하지가 않다면 그게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작은 집에서 살아도 네, 한 가족이 서로 지지고 볶고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게 가장 좋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구려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애단로 연가.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산문집에 수록된 자질구레한 일의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선배 동학이 관성묘에 1년이나 진압되어 있었는데 그때에만 조금의 득을 보았다고 한다. 비록 무슨 득을 보았는지 나도 깊이는 모르지만 말이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 나는 학생은 늘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마땅치 않았지만 그 마땅치 않음을 형용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대충 그에 가까운 단어를 찾았다. 란장판이라면 비스트 없이 광로학당에 응시할 수 있었다. 아마 광로학당일 것이다. 기억이 확실치 않은 데다가 졸업장도 손에 없으므로 대조해볼 데가 없다. 시험은 어렵지 않아 합격하였다. 이번에는 초급 독일어였다. 남자, 여자, 아이. 한문은 여전히 영고숙은 효자라 할 수 있음에였다. 하지만 그 밖에 소학 집주가

논문 제목도 좀 달라졌는데 일하는 자가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공구부터 잘 갈아야 한다를 논함과 같은 것은 그 전에 써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 밖에도 이른바 격지, 지학, 금석학은 모두 아주 새로웠다. 하지만 성명해야 할 것은 뒤에 두 가지는 지금의 지질학과 광물학이지 여지와 종정 비판이 아니라는 것이다. 철도의 횡단면을 그리는 것이 귀찮았었는데 평행선이 특히 싫었다. 하지만 이듬해에 부임한 총장은 신당으로서 마차에 앉아 심오보를 보았고 한문시험도 직접 냈는데 교원들이 내는 문제와 아주 달랐다. 한 번은 워싱턴론을 출제를 했는데 한문 교원들은 몰래 우리한테 와서 워싱턴이란 무슨 물건인가고 물었다. 새로운 책을 보는 풍조가 일면서 나도 중국에 천연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요일에 성남에 가서 사왔는데 백지로 된 두 톤 석인판 책이었고 값은 500원이었다. 펼쳐보니 아주 잘 쓴 글이었는데 시작은 이러했다. 학슬리는 혼자 방 안에서 잉글랜드 남쪽에 위치한 산을 등지고 들을 바라보았다. 문 밖의 경치는 마치 기구 아래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2000년 전을 생각하니 로마 장군 케자르가 오기 전 그 사이에 무슨 경물이 있었던가. 헤아릴진데 오로지 하늘이 만들어낸 어리석음 뿐이었더라. 오, 세상에는 학슬리란 사람이 있어서 서재에 앉아 이런 생각도 다 했으며 더구나 그렇게 새로운 생각을 하다니. 단숨에 읽어내려가니 생존 경쟁이며 자연 적응이며 하는 것들도 나왔다.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나오고 스토아도 나왔다. 학당에서는 신문을 열람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심오번은 물론 역학회 편도 있었다. 그 책면에 쓰여있는 장경림의 그래도 스스로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나면 과자나 땅콩, 고추를 먹어댔고 천연론을 보았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만나요.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8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에서 도시와 농촌의 발전이 불균형한 것이 최대의 불균형이고 농촌의 발전이 불충분한 것이 최대의 불충분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조정하기로 결심하고 공업으로 농업을 반포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9차 당대회에서 향촌지능 전략을 실시한다고 제기한 것은 다름 아닌 전반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농촌 인구를 빠뜨린다면 나중에는 도시는 변화하지만 농촌은 피폐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의 집권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농촌 개혁을 통해 개혁 개방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향촌 진흥을 통해 도농 융합 발전과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2. 일관하게 향촌 진흥 전략을 실시하는 것을 신시대 삼농사업의 차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향촌지능 전략을 개괄할 때 어디까지나 농업과 농촌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고 산업융성, 생태쾌적, 향성문명, 관리유효, 생활부유라는 총적 요구에 따라 도농융합발전을 위한 체제와 기재 및 정책체제를 구축하고 완비함으로써 현재 전국의 주요 농작물 경작 파종, 수확 작업의 종합 기계화 수준이 이미 65%를 넘어섰고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 진보의 기여도가 57%를 상회했으며 주요 농산물의 1인당 보유량이 모두 세계 평균 수준을 웃돌고 시장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종류가 매우 풍부해졌습니다. 반면에 농촌의 기반시설, 공공서비스, 사회 거버넌스 등 면에서 도시를 따라서기에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대화에는 물적 현대화도 포함되고 인적 현대화도 포함되며 향촌관리체계와 향촌관리능력의 현대화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업 현대화와 농촌 현대화를 통일적으로 설계하고 나란히 추진해 농업 대국에서 농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주말 어머니와 함께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산길 곳곳을 가득 비추고 푸른 나무와 다채로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오르막길을 걷다 보니

목은 몹시 마르고 다리에도 점차 피로가 쌓여왔습니다. 가져온 물통의 물은 이미 다 마셔버린 뒤라 갈증이 더욱 심해지는 찰나 등산길 옆에 자리한 샘물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정말 샘말 같고 투명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두 손으로 물을 떠마셨는데 입안 가득 시원한 느낌과 은은한 달콤함이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갈증이 싹 사라지고 쌓였던 피로까지 가셔버려 우리는 다시 활기차게 산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샘말 같아입니다. 빛깔이 아주 산뜻하고 말 같다는 뜻으로 샘말간 샘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물을 비롯한 맑은 하늘, 깨끗한 유리 등에 알맞게 쓰입니다. 샘말 같아에는 또 살결이 티가 없고 맑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정말 샘말 같고 깨끗합니다. 아무런 흠도 없이 촉촉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면 보는 이까지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는 맑고 고운 샘말간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작은 트러블이 잦아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피부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매일 꼼꼼하게 기본 스킨케어를 지키고 건강한 생활습관도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가꾼 덕분에 지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피부가 샘말갛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스스로 노력한 보람을 느끼며 매우 만족스러운 요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샘말 같아에는 또 공기 같은 것이 맑고 시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탁한 도시 공기에 지친 현대인들은 휴일이 되면 자연이 풍부한 곳으로 떠나 샘말간 공기를 마시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저도 지난 일요일에는 아이와 함께 시골에 위치한 커피숍을 방문했는데 샘말간 공기가 몸과 마음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샘말 같아는 물과 사물의 빛깔, 사람의 피부, 자연의 공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일상 곳곳에서 맑고 산뜻한 풍경을 마주할 때 이 단어를 떠올려 사용해 보시면 평범한 일상의 풍경도 더욱 정겹고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뇌건강 손가락 체조. 꾸준히 하면 네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경쾌한 리듬과 간단한 동작의 손가락 체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7체 양광 제조 음악에 맞춰 하는 이 손가락 제조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직접 따라 해본 많은 사람들은 보기엔 쉬운데 왜 나는 못하지? 내 머리가 나쁜 건가? 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손가락 제조가 정말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손가락의 민첩성과 뇌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북경대학 제6병원 신경과 주임의사 원준량은 현재 손가락 제조 하나만으로 알츠하이머 등 인지장애 질환을 직접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인지훈련 및 뇌기능 활성화의 보조수단으로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손가락은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에서 차지하는 투영 면적이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정교하고 조화로운 손가락 동작은 대뇌 피질을 반복적으로 자극해 신경세포 간 시냅스 연결을 촉진하고 뇌 영역의 활성도를 높여 나이로 인한 뇌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은 마치 뇌의 외장형 장치와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손가락 제조를 하면 뇌에 저강도 유산소 인지 이중 훈련을 제공하는 셈이 돼 주의력, 집행력, 기억력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매일 몇 분씩 연습하면 우리의 뇌는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손가락 제조를 꾸준히 연습하면 신경계통과 뇌 혈액순환에 실질적인 좋은 점이 있으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뇌혈관류 개선입니다. 손가락의 율동성 움직임은 신경 혈관 결합 메커니즘을 통해

정상의 대처는 요연성을 향상시킵니다. 다음,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 완화입니다. 집중적인 손끝 운동은 정념 명상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이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자율신경 균형을 조절하며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기적인 만성 스트레스는 인지기능 저하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뇌 협응 능력 유지입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손가락 유연성 저하는 종종 뇌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로 간주됩니다. 규칙적인 손가락 운동은 섬세한 손놀림의 퇴화를 늦추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뇌 건강 상태를 간접적으로 유지하고 반영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감기가 가을과 겨울의 전매 특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열상풍이라는 감기는 여름에 매우 흔하고 종종 일반적인 풍한 감기로 여겨져 치료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네, 그럼 열상풍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열상풍은 여름철에 흔한 감기로 중의학에서는 서습 감기라고 부릅니다. 영하의과대학 중의학원 교수 곽빈은 여름철 인체내 양기가 허약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서늘한 것을 탐하면 추위와 습기가 한계를 만나 인체에 침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체 표면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땀구멍이 다치고 더위와 습기가 체내에 갇혀 땀을 통해 배출되지 못합니다. 풍한 감기는 한기로 인한 증상이고, 열상풍은 대부분 더위, 습기, 추위를 겸비하고 있어 병의 경과가 더 길고 반복되기 쉽습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양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대중들이 세 가지 보기를 통해 빠르게 식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첫째, 추워하는 정도로 볼때 감기에 걸리면 이불을 덮어도 여전히 춥게 느껴지고, 열상풍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추워하다가 다시 열이 오릅니다. 둘째, 인후 증상을 보면 열상풍은 종종 목이 붉고 붓고 아프며, 풍하는 대부분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찬 음료를 많이 마시거나 에어컨을 오래 틀어 오한, 구토, 설사를 일으킨다면 한기가 비상과 위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때 곽향전기수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곽향전기수에는 알코올이 들어있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세팔로스 포린게 약물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복용 후 운전해서도 안 됩니다. 약을 복용해 2일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거나 지속적인 고열, 진한 가래와 기침, 가슴 답답함, 숨가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세균 감염 합병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 어린이 청소년 심신건강촉진 뉴스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 북경중의병원 주임의사 리미는 발표회에서 여름철에 아이들은 찬 음악 없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4월 19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어하며 발전하기 좋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인재발전 환경을 조성해 연길에 정착하고 연길에서 살며 연길에서 꿈을 이루고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 체결 의식이 연변대학 밖을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민경 보조경찰들이 밤새 산속을 수색해 길을 잃은 80대 노인을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월 2일 시인민정부 보도판공실에서는 인재주거정책 소식 공개회를 소집해 업그레이드된 인재주거 관련 계열 정책을 전면적으로 설명해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어하며 발전하기 좋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인재발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인재주거 정책은 청년 연길 건설 목표를 중심으로 계층화되고 전면적이며 고품질의 인재주거 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시적으로 인재주거용 주택은 2,268채인데 인재의 구직, 입사, 정착 등 전 과정의 주거 수요를 정밀하게 적용했습니다. 하고 인재주거 보조금 보장 기재를 수립해 고등학교 졸업 인재의 주거 안정과 발전,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은 임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박사, 석사, 학사 각각 월 2,500원, 1,500원, 1,000원을 최대 이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정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재의 고품질 생활 수요에 주목해 청소 예약, 주택 수리, 세탁 편의 등 세심한 봉사를 추가해 인재의 생활 잡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온기가 느껴지고 고품질이며 전방위적인 정밀 봉사를 통해 각종 인재들이 연길에서 안심하고 거주하고 창업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진정으로 유치하고 붙잡아두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인재 유치 봉사 중심 부주임 수점호는 졸업 시즌을 맞아 인재주거 정책을 반복 업그레이드하고 인재순환주택, 청년쉼터, 임대 및 구매 보조금 등 따뜻한 조치를 내놓아 세심한 주거 정책으로 젊은 인재를 붙잡아두고 각지 고등학교 졸업생이 연길에 정착하고 연길에서 살며 연길에서 꿈을 이루고 성장하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0: 근일 연변주 기업과 일자리를 교정으로 취업의 날개를 새로운 여정 시작 연변대학 초빙회 및 정부 학교 기업 협력체결 의식이 연변대학 밖을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초빙회 현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각 현시의 중점기업, 규모 이상 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참신화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기업 채용 책임자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소개하고 대우를 설명하며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고 학생들은 상담하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장에는 또한 정부 일자리를 교정으로 취업의 날개를 새로운 여정 시작 연변대학 초빙회는 인사부문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수요에 집중해 취업 창업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활동 현장에는 정책 상담 코너, 라이브 채용 구역, 기업 채용 전문 구역 등 6개 기능 구역이 설치되어 전방위적으로 기업과 졸업생 간의 수요 공급 연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현장에서 558명이 취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인재 봉사 중심 취업 및 인재 교육과 과장 왕민연은 이번 활동은
1: 습관을 일상 통근, 점심 휴식과 주거 환경에 융입시켜 건강의 첫 번째 방어선을 확고히 구축하도록 끌었습니다. 아랍에 의하면 건강기관 대강당은 시 직속기관 당사위원회에서 추진한 건강기관 건설의 브랜드 활동 중 하나로서 응급구조 기능, 중이양생보건,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 운동 재활 지도 등 여러 개 분야가 망라됩니다. 시 직속기관 규율검사사업위원회 서기 김미연은 당사위원회에서는 또 의무진료기관으로 심리건강평가, 성급전문가기관으로 등 활동을 전개해 전면적이고도 다차원적으로 간부종업원의 심신건강을 보장해 사람마다 건강을 주목하고 사람마다 건강을 실천하는 량완 분위기를 힘써 형성함으로써 건강연길 건강기관을 추진하는 데 든든한 기초 보장

0: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1: 진학과도 각 섭외구에게는 모두 노인 신문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문읽기를 통해 당리 목소리를 전하고 민심을 모으며 상시화로 당리 정책과 정신을 설명해 각 민족 주민이 함께 배우고 나아가도록 이끔으로써 당의 혁신 리론을 수많은 가정에 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늘 진학가도 춘향사회구역 활동실에서 신문 읽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구역 노인독보조 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의 기관지를 읽으며 전국독의회의 정신을 열심히 학습하고 주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민생복지를 논의하며 시대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학가도 노인독보조는 20세기 5, 60년대에 시작되어 70여 년의 풍우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현재 가도 내 15개 사회구역에 모두 노인독보조가 설립됐습니다. 관할구역 내 고령, 독거, 거동불편 노인들을 위해 독보조는 적극적으로 방문해 신문을 전달하고 읽어주며 책향기와 따뜻함이 부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학가도는 가도 총괄 더하기 사회구역 주최 더하기 기업 지원 더하기 노인 참여의 양성 모식을 형성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방문 신문 전달 및 읽어주기, 대화 상대 되어주기 등 봉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관할구역 내근 1,000명의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년간 진학가도 노인 독보조는 읽기를 매개로 하고 정으로 융합하며 정책 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우위를 돈독히 하여 전민 독서 촉진 조례를 실천하고 노인 존중과 사랑의 전통을 계승하며 중앙 및 성주 정신을 적시에 전달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는 생생한 전달체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닐 시공안국에서는 진학파출소, 소형파출소, 특정경찰대대 민경, 보조경찰들이 밤새 산속을 수색해 길을 잃은 80대 노인을 성공적으로 구조했다는 내용이 담긴 손편지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오전 81세의 리 선생은 소영진 하룡촌 부근에 낚시를 가기 위해 혼자 떠났습니다. 해가 진후 어두워지고 길이 복잡해지자 리 선생은 귀가 중에 실수로 길을 잃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뒤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가족들은 사방에서 찾아봤으나 소용이 없어 당일 밤 8시쯤 진학파출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후 파출소는 즉시 비상수색 구조 기재를 가동하고 신속히 파악 및 분석해 로인의 실종 지역이 소영진 관할구역의 삼림 지대임을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구조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경찰은 신속히 소형 파출소, 특정 경찰 대대와 공동 수색 구조팀을 구성해 밤새 산에 들어가 샅샅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색 지역은 산림이 우거지고 지형이 험준하며 깊은 밤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색 작업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색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경은 무인기를 동원해 공중순찰을 진행하며 지상도보 점검과 공중전역 수색을 결합한 입체적 수색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끊임없는 세밀한 탐색 끝에 당일 밤 10시 민경은 소하룡 저수지 기슭에 갇혀있는 노인을 찾아냈습니다. 새벽 12시 30분 구조대원들은 작은 보트를 타고 저수지를 건너 노인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검진 및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민경들의 험난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밤새 구조한 따뜻한 행동에 감사드리고자 로인의 가족은 정성껏 손편지 감사장을 써서 인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고 군중의 안전을 지키는 공안 민경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 6월 2일 연결시 흐망택시관리위원회사의 애심 무료승차 활동이 정식 가동됐습니다. 이는 차대에서 삽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중국 전통 명절 이야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남방지구에서는 소만의 밭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이 밭이 말라서 갈라지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소만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바로 5월 20에서 21일 혹은 22일 좌우가 됩니다. 태양의 위치는 환경 60도 일대고요.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들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민들레가 왕성하게 자라는데 사람들은 민들레를 캐서 먹기도 하겠지요. 민들레는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가장 일찍 먹은 들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익기 시작하는데요. 소만은 초여름인데 어떻게 밀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워낙 소만 후기에 이르면 여름에 여무는 농작물인 밀은 성숙기에 들어서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밀로 말하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온 셈이겠지요. 누에가 고치를 틀기도 합니다. 암컷 누에 나비가 산란한 뒤 약 두 주일이 지나면 포동포동하고 새하얀 누에가 까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성장한 누에가 실을 토해서 고치를 틀어서 자신을 꽁꽁 둘러싸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누에는 번데기가 되겠지요. 10일에서 15일 뒤 번데기는 꼬치를 찍고 나와서 누에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컷 누에나비와 암컷 누에나비가 짝짓기를 하면 암컷 누에나비는 또다시 산란을 한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잠신에게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소만날은 잠신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방직업이 극히 발달한 강소, 절강 일대에는 소만날에 잠신에게 제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누에실은 누에가 고치에서 실을 뽑아 얻어지므로 누에는 몹시 소중한 벌레랍니다. 누에는 생존 환경 그리고 먹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기르기 쉽지 않은데요. 옛 사람들은 누에를 기르는 계절인 소만이 잠신에게 제를 지냄으로써 누에 치기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치신에게도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밭에 관계할 때 주요하게 수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만날 사람들은 물 한 곱부와 물고기, 용류, 향초 등을 이 수차의 깃틀에 올려놓고 신에게 제를 지냈는데요. 절을 할 때에는 물을 밭에 뿌리면서 강우량이 풍족하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관계 시절이 날따라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오래된 수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차신에게 제를 지내는 사람들도 차츰차츰 드물어지고 또 수차는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건열풍은 건조하면 더운 바람을 말하는데요. 이 소만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데 일단 습도가 낮고 바람 속도가 빠르면 쉽게 건열풍이 형성됩니다. 건열풍이 불면 밀의 열기가 빨리 상승하면서 밀 알이 마르거나 지어는 밀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

네, 친구들 계속해서 친구 사이의 레절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친구의 우정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드물지 않을까요?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면 서로 돕고 아껴야 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도 희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레절이 꼭 필요하겠지요. 친구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틀림없이 미운 감정이 생겨나서 우정도 깨지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라 해서 남 앞에서 무안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또 신체 약점을 놀려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시 우정이 깨지고 심하면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한데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속히 연락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레이입니다. 서로 허물 없이 별명을 부를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별명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듣기 싫어하는 별명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일부러 부르면서 친구를 골려주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친구라도 아침이면 안녕 하고 아침 인사를 하고 또 헤어질 때면 잘가 내일 또 보자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바른 대의랍니다. 친구 사이에 물건을 빌렸을 경우도 미안하지만 고무 좀 써도 되겠니? 하는 식으로 간청의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줄 때는 고맙다, 잘 썼다 하는 식으로 감사의 뜻을 꼭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왕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참 많이 들어보았겠지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한 친구를 따돌려서 바보로 만드는 짓을 말하는데요. 친구를 왕따로 만드는 것처럼 비열한 짓은 없습니다. 친구를 왕따로 만들면 왕따한 친구는 어쩌면 평생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심할 때에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다. 네, 친구들 오늘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 사이의 레절도 또 알려드렸고요. 24절기 가운데 소만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꽃편지 함께 듣겠습니다.

0: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사람마다 평안건설에 참여하고 집집마다 평안성과를 누립시다.

0: 국회의원 대표 대회 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1: 한종 국가보수석이 북경에서 영국 외무대신 구프를 만났습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미군은 링컨호 항공모함 이란 봉쇄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 문화는 국가의 근본이자 국가의 운명과 관계됩니다. 습군평 총서기는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사명을 짊어지고 분발 정진하며 우리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함께 창조하고 중화민족의 현대 문명을 힘써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군평 문화 사상의 과학적 인도하에 신시대 문화 건설은 바른 길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문맥이 이어지고 문화 활력이 솟구치는 가운데 고대 문명과 현대 문명이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탐폭이 신조대지에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문명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고 음악 속에 중화 문명을 감지합니다. 올 초 중국 고대 음악 단대사를 명답을 하고 대중성과 소장 가치를 겸비한 국내 유일의 대형 음악 앨범 고대 음악의 숨길을 찾아 중국 고전 음악 감상이 중국 국가판 본관 본관에서 소장됐습니다. 올해 2월 기준 국가 판본관이 소장한

0: 2023년 6월 습금총 총서기는 선회에서 전국 국가 판본관과 전국 역사 연구원을 고찰한 후 강소송 구강시 문화방송관광부 석천부국장은 습금총 문화사상에 대한 학습 성과를 장강국가문화공원 구간 건설을 추진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해 심양구 대중로 역사문화거리에서 무형문화유산 전시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순회공연, 반공구, 5등 등을 조직해 장강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시대적 활력을 과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인민을 위해 만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문예 종사자들은 시대에 입각하고 대중 속에 뿌리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 속사 노촌 무대는 군중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희곡 전승의 힘으로 문화 강국 건설에 조력하된다고 비했습니다. 전국에서 희곡에 농촌 진출, 전민 열도, 예술 보급 등 문화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곳곳에 들어선 4만여 곳 신용 공공문화공간은 대중신변의 문화 거실이 됐고 해마다 15억 명 이상 관객이 박물관을 찾아 문물,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문명의 매력을 느끼고 문화 자신감을 다지고 있습니다. 삼성퇴 박물관 통경구 관리위원회 직원 장수는 더 많은 관람객들이 삼성퇴를 찾아 문물 감상뿐만 아니라 문명을 터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화문명의 전경에 착안한 삼성퇴 박물관 선관은 삼성퇴 100년 고고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화문명의 다원일체성을 생생하게 입증했습니다. 15차 5위는 전망교육 요강은 전민족의 문화혁신과 창조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 문화를 번영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습니다. 도선 역사조력과 뚜렷한 시대적 정신을 담고 있는 중화문화는 습금평 총서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기필코 새로운 기상을 떨치고 휴양찬란한 양상을 새롭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문화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인류 문명과 진보를 위해 더 많은 중국 지혜와 동방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1: 중국 중앙방송총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습근평의 문화적 연원, 선도 국제판, 고전 속의 신사상 등 세 편이 현지 시간으로 6월 1일 라오스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등 라오스 주류 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이 축하 서한을 보내 방송 개시를 축하했습니다. 통룬은 축하 서한에서 습근평의 문화적 연원 등 다큐멘터리에는 중국의 철학적 지혜가 깃들어 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습근평 총서기가 문화유산 보호에 얼마나 큰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국정운영에서의 선견지명과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5천년의 유구한 문명사에 대한 깊고 진심어린 사랑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다큐멘터리는 중화 문명이 민족의 뿌리이자 불굴의 동력임을 과시하며 현재 중국이 민족 부흥의 위대한 꿈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사회 발전과 병행해 고유의 민족 문화를 보호하고 계승하며 진흥시켜 나아가는 라오스의 사회주의 건설 추진에 매우 좋은 참고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중국 라오스 수교 65주년이자 량당 양국 정상이 함께 열어놓은 중국 라오스 친선의 해입니다. 6월 2일 중국 중앙방송총국과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선전부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시 행사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습근평의 문화적 연원, 선도 국제판, 고전 속의 신사상 등 세 편의 다큐멘터리는 라오스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국가 통신사, 국가 라디오 방송국, 비엔티안 텔레비전 방송국 등 주류 매체들을 통해 잇따라 방영됩니다.
0: 중공장 총축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력 주석인 왕혼영이 이일 북경에서 유럽 아메리카주 의료학생회 제9개 리사회 회장단과 좌담하고

0: 유럽 아메리카주 의료학생회 제2차 전국회의원 대표대회 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왕혼용 정협주석은 당 20기 4차 선언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을 대응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유럽 아메리카 의료학생회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산 중요 연설과 창립 110주년 축하사한 정신을 참답게 관찰을 이행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유로학생회는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고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며 의료학 보국 사업이 더 큰 성과를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유럽 아메리카주 학생회는 당의 지도를 일관하게 견지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다잡아야 하며 광범위한 류학 인원들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발맞춰 역할을 발휘하고 당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과 의료학 인원의 장점을 결합해 이들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새로 정해서 업적을 쌓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당이 광범위한 의료학 인원들과 연계하는 교량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의료학 인원 사업을 잘하는 당과 정부의 보좌기관이자 광범위한 의료학 인원들의 따뜻한 집이 되도록 자체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는 의료학 인원 사업에 대한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을 참답게 실제 광범위한 의료학 인원들이 역할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날 차담은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중앙통일전선부 부장인 리 간거리 주재했습니다. 전국인대상우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유럽아메리카주 의료학생회 제8기 리사회 회장인 정종대와 전국총협부조석이며 새로 29회 쌍끄트 배지를 부르고 국제경제론단에 참석하고 벨라루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1: 국무원이 최근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 15차 5개는 전망 계획을 하달했습니다. 계획은 15차 5개는 전망 계획 기간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의 방향과 목표, 중점 임무와 정책 조치를 명확히 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계획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삼농 문제를 참답게 해결하는 것을 당 전체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농업농촌 우선 발전,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견지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농업 강국 목표를 정조준해 향촌 전면 진흥을 총적인 수단으로 천만 공정 경험 학습과 활용을 선도적 방법으로 개혁 혁신을 근본적 동력으로 삼아 농업 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과 농촌의 기본적인 현대 생활 여건 확보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와야 합니다. 계획은 농업 종합 생산 능력과 효율을 제고하고 농업과
0: 105년의 위대한 도정 속에서 험난한 걸음마다의 리상과 신념이 빛나고 공작전마다의 혁명 혈맥에 대한 계승이 자리했습니다. 결렬보도 위대한 도정은 당의 빛나는 역사를 되돌아보고 당의 초심과 사명을 깨달으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기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힘을 결집할 것입니다. 오늘은 천지개벼 중국 공산당 창건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해 중국 공산당 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의 거풍스런 속검은 100여 년의 세월 속에서 혁명 유전자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맥을 이어가며 공산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초심을 기록하면서 위대한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중화민족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해 흥엄도 76번지, 당시 망지로 106번지, 1921년 7월 23일 밤, 18평방미터의 이 속검은 홀에 각지 공산당 조기 조직의 대표 13명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바로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 13명의 평균 나이는 28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발견한 간행물과 글을 통해

0: 통해 우리는 중국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들의 고뇌와 함성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나라와 인민을 구하려는 초심과 사명을 품고 이들은 생명의 위험도 마다한 채 이곳에서 당창 대업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1921년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이곳에서 순조롭게 열리고 대표들은 당의 강령과 결의안을 깊이 있게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7월 30일자로 순찰대의 습격으로 대회는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대표들은 긴급히 절강성 강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가흥에 도착한 후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들은 남오의 한 유람선에 올라 회의 의제를 계속 논의했습니다. 회는 당의 첫 강령과 첫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 공산당의 창건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막소주의 정당인 중국 공산당은 이곳에서 출발해 위대한 로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폐막 당시 대표들은 선창 안에서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정중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최강의 시대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만세, 공산주의 인류의 해방자 만세, 새로운 혁명의 불씨가 어두운 밤장막이 두른 중국 대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한 세대 또 한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초심을 지키고 민족 독립과 인민의 희망을 위해 굴하지 않는 정신으로 강렬한 투쟁의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921년부터 1949년까지 기간 전국적으로 이름을 기록한 혁명결사가 370여만 명에 달합니다. 1949년 개국대전에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인 모택동 동지가 전남은 송도에 올라 중화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창립을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산은 동줄기가 있어야 하고 집은 대들보가 있어야 견고합니다. 애초에 당원이 50여 명이었던 중국 공산당은 현재 당원 수가 1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집권당으로 부상했습니다. 100년 동안의 시련을 통해 수립한 위대한 창당 정신은 14억 중국 인민 아들 딸들이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전면 추진하는 새로운 로정에서 활보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 재정부가 최근 2026년 육아수당 보조금 999억 원을 하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규모로 각지가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연간 각급 재정의 총 보조금 배정 규모는 약 1,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026년 육아수당 지급 업무는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급 보건건강 부문이 육아수당 보조금 심사 발급 업무를 조직 실시합니다. 원칙상 분기별로 최소 한 회씩 집중 지급하고 전 분기에 심사를 통과한 신청부는 해당 분기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부는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협력해 육아수당 제도 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 감독하며 자금 관리를 엄격히 하고 정책 효과 발휘를 거듭 강조하며 출산 친화형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중앙선전부가 국가림업초원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자연자원부, 수리부 등과 함께 전개하는 아름다운 중국행 국가공원 탐방 집중추제가 1일 사천 안에서 가동됐습니다.
2: 시사 해설.

교류 속의 룰동과 삶의 향기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비아 챔비 본광에서 현지 직원들이 부른 노래가 중국 소설 미디어를 달구고 시네갈 다카르의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태극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다카르 청소년 올림픽에서 모수리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됩니다. 한편 탄자니아 다르에스 살람에서는 견습생들이 종식 주방의 도마와 붓도막 앞에서 칼질과 볶음 요리 기술을 갈고 있습니다. 2026년은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 해입니다. 격앙된 음악 율동, 강요 병행의 무술 동작, 일상의 행기로 가득 찬 삶,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속도이지만 산과 바다를 뛰어넘어 같은 주파수로 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영상 첸비히 동강의 노래가 중국 인터넷에서 인기 몰이 중입니다. 잠비아 동료들이 노래 소리와 춤은 많은 네티즌들을 감동시켰고 사람들의 시선을 잠비아의 동강으로 이끌었습니다. 19세기 말에 발견한 첸비히 동강은 개발 과정에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중국과 잠비아가 합작한 중색 아프리카 광업위원회사가 투자 운영한 후에야 점차 생산을 회복하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노래 가사 창작자이며 중색 아프리카 광업위원회사 부사장 슈라이 형은 터널 굴진기 설비 발표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첸비 동광의 100년 발전 과정을 반영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고 이 노래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싶었는데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 줄은 몰랐다고 소개했습니다. 슈라이 형에 따르면 회사는 현지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변 지역 사유의 인프라와 교육 요건을 개선시켰습니다. 첸비히 광산에서 울려 퍼지는 합창은 아프리카와 중국 간 문화 교류와 실무 협력의 촉소판이기도 합니다. 광활한 아프리카 대지에서 공동의 정감을 담아 전해주고 있는 이 선율은 갈수록 더 많은 현지 젊은이들에게 청춘을 불태우고 꿈을 추구하도록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국가무술팀 감독 오스만 사코는 다카르 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다카르 청소년 올림픽에서 무술은 처음 정식 종목으로 되었습니다.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서 청년 로드리고 탈링은 허름한 비료홀에서 리소룡 꿈을 이루고 자신만의 훈련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탈링은 심신수양의 예술인 무술은 자제력을 가르쳐 주었다며 동양 철학이 담긴 이 운동을 널리 보급해 더 많은 현지 청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평온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자니아 길리만자로 기술관리대학 종식주방에서 식활과 도마가 조화롭고 독특한 리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호텔 관리를 전공한 탄자니아 학생 루수 바히마 세니는 감자를 머리카락처럼 촘촘하게 자르는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세니는 중국 탄자니아 합작 요리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요리사 왕 선생은 신의를 포함해 현지 견습생 20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왕 선생은 미식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교량이며 학생들이 문화를 이해하면 감정을 요리에 전하고 요리 품질도 함께 향상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래, 권시, 미식 등 말리를 사이에 둔 동주파 공진과 일반인들의 상세한 일상은 중국과 아프리카 사이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메아리를 칩니다. 지금까지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 속의 룰동과 삶의 향기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화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론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근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중미협력의 새로운 분야로 육성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수단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한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정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독립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6: 두 번째 시간입니다.
5: 확고한 지상과 신념은 단번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형성됐다 해 영원한 것도 아니며 스스로 확고하다고 해 정말로 확고한 것도 아닙니다. 확고한 비상과 신념은 도전과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단련되고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서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은 장기적이며 많은 경우에는 가혹하기도 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혁명선열들은 무엇보다 먼저 나라와 인민을 구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혁명의 길에 들어섰으며 최종 그는 회자수의 칼 앞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등 행동으로 리상과 신념이 더없이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피어린 투쟁과 생사의 시련 속에서도 수천, 수만의 당원들은 끝까지 리상과 신념을 지켜내었으며 리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당원들이 소중한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이와 반면에 간과한 여건과 가혹한 투쟁 속에서 리상과 신념이 흔들리고 심지어 자신의 리상과 신념을 배신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차 당대회에 참가한 13명 가운데서 왕진미, 리한준, 등은명, 하숙형, 진담수 등 5명이 희생됐는가 하면 탈당한 사람도 있고 진공박, 주부래, 장국도 3명과 같이 당을 배반한 변절자도 있었습니다. 치열한 투쟁과 시련 속의 선별을 이루는 대량도사가 바로 역사적 법칙입니다. 도신이 말한 바와 같이 궁극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시로 대오를 리탈하거나 도망치거나 이기소침하거나 변절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진행을 계속한다면 그 대오는 갈수록 순수해지고 정의

0: 해질 것입니다. 위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평생의 과제로서 젊은 간부들은 수련과 단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상과 신념을 평생 믿고 지켜야 하며 딴 마음을 품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심지어 소지를 굽힌다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의 확고함과 당에 대한 충성심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리상과 신념이 확고해야만 당에 충성할 수 있으며 당에 대한 충성은 리상과 신념의 확고함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류국진은 소설 홍암 속의 루사양의 원형으로서 사천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변절자의 고발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직의 정보를 유설하고 탈당서를 신문에 공고하기만 하면 바로 풀어줄 수 있다는 특무의 권유 앞에서 그는 내가 죽더라도 당이 살아있으면 죽은 것이 아니며 조직을 팔아 살아간들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1: 여기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석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중미협력의 새로운 분야로 육성하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중미 양국 원수가 인공지능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할 때

0: 인공지능 정부 간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면 중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중미 건설적인 전략 안정 관계라는 새로운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쌍방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쟁과 대립의 사고를 넘어 인공지능 발전을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각자 결의안에 상호 서명한 바 있고 양국은 이 궤도 차원에서 정기적인 소통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이 이 중요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의 틀과 표준 규범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미국 ABC 방송 기자가 북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승했고 미국 폭스 뉴스 진행자가 북경의 한 편의점에서 로봇에게 영어로 소세지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고 감탄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고도의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광범위한 협력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중미 양국이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응용, 감독관리 등 각 분야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 가능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우세를 보완하고 호혜 상생을 실현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응용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과학기술론평 웹사이트에 글이 지적했듯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손잡고 협력해 해당 기술이 전 인류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선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의 실천은 중미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호혜 상승을 실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은 협력이 기술 시장,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양방향으로 혁신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중미 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 관계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건전한 경쟁을 지향하는 동시에 협력을 통해 강국으로서의 책임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단, 자체의 발전 권리를 굳건히 수호하고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포용적 성장 동력이 되도록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른바 인공지능 철의 장막을 원하지 않고 이른바 인공지능의 영역 확보 경쟁도 원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전 인류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중미 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닌 가장 큰 공통의 이익일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대화를 강화하고 경쟁을 관리하며 협력을 전개해 인공지능이 중미 협력의 새로운 영역이자 인류 발전의 새로운 디딤돌이 되도록 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더 나은 지능형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수단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서 유엔 아동기금이 공동성명을 통해 수단에서 약 195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고 6월에 식량 부족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충돌이 격화될 경우 수단 북다르푸르, 남다르푸르, 남코르

0: 높은 세계주의 14개 지구에 기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수단 군대와 신속 지원 부대가 수도 하르툼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켰고 전쟁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 세계 분쟁을 주목하는 무력 충돌 위치와 사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3년 넘게 지속된 무력 충돌로 인해 수단에서 최소 5만 9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충돌 당사자들이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을 빈번히 감행함과 동시에 시장, 급수시설, 의료기관 등도 공격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공격은 수단 민간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최고대표사무소의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무인기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전체 분쟁 관련 민간인 사망자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속되는 분쟁으로 수단의 민간 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전국적으로 약 900만 명이 국내 실향민으로 되었습니다. 한편 전체 의료시설의 약 40%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콜레라, 뎅기열 등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엔기관 통계에 따르면 수단 인구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400만 명 가까운 주민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가 전반적으로 만연하여 올해 만 5세 미만 어린이 82만 5천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수단의 전쟁은 생명을 파괴하고 건강, 물, 식량, 안보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정세의 영향으로 수단 내 식량과 연료 가격은 한층 더 상승했고 구조물자 운송비는 25% 늘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사무총장이며 긴급구조조정관인 플레처는 수단 비료의 약 절반이 해만 지역에 의존하는 만큼 본격적인 파종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비료 공급 지연 혹은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식량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4월까지 수단 2026년 인도주의 수요와 대응 계획 중 자금 지원을 확보한 프로젝트는 전체의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서의 보고에 따르면 지속되는 분쟁으로 수단 경제가 30여 년 후퇴했습니다. 만약 분쟁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경우 극빈곤율이 60%를 넘고 피해 인구가 5,200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은 적대 행위 중단, 민간인과 민간시설 보호, 인도주의 회랑이 안전하고 신속하며 원활한 운영 보장과 구조 지원 확대를 모든 당사자들에게 촉구하면서 사태의 악화를 막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엔 수단 인권 전문가 누이셀은 군사적 수단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

0: 할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함께하는 세상, 함께하는 이야기, 좋은 세상 프로입니다. 희망을 잘못 써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1: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방송실에 찾아주신 구귀선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예, 반갑습니다. 대학 입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성리에서도 잇따라 2026년 대학 그 초생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길림성의 대학 입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좀.
3: 또 이 종자에 관한 이런 전업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2: 네.
3: 전경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시대에 맞는 그런 전업이기. 네.

0: 예.
1: 예. 그리고 길림대학에서는 올해 확대 모집을 100명 하게 됐습니다.
0: 네.
1: 예, 주요하게 마커스 주일리는 법학, 인공지능, 지능제조 이
0: 네.
1: 네개 부문에서 확대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북사범대학.
0: 네.
1: 역시 우리 길림성이 자랑 알려요 대학입니다.
0: 맞습니다.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학교죠, 어찌 보면.
1: 예. 동북사범대학에서는 올해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수주 科学, 시주 교육 이렇게 네 가지 전공을 새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거는 인공지능 교육. 이 과목은 우리 각 학교, 기층 학교의 인공지능 선생님을 배양하는 이런 전공입니다. 그래서 교사 사업을 열애하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생각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 AI 시대에 대비해서 미리 인재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1: 이전에는 그냥 교육지수 쪽으로 그냥 계산기 선생을 배양했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쪽으로 선생님을 배양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로는 우리 연변대학입니다. 예, 그러면 연변대학은 원래 민족대학이랬잖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우리 조선족들이 그래도 대학 붙기가 조금 쉬운 그런 우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우세가 없어졌습니다. 연변대학에서는 올해 공인련 관리 이 전업을 증가했습니다. 주요하게 국제물류 그쪽으로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서 새로 증설한 전업입니다. 그러면 올해에 조선어문 시험지가 없어지며 연대에서 그러니까 조선 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상에서 조선어 시험을 안배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보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시험은 6월 14일에 치고 성적은 6월 20일에
0: 발표되고
1: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예, 그러면 이 조선어 시험을 친 애들은 만점이 150점입니다. 거기에서 90점을 합격으로 해서 뽑을 때 성적이 선호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도 분수 유先.
0: 그렇죠, 아무래도.
1: 모두 10개 전업입니다. 10개 전업 가운데서 역사조에 3개 전업이고 그다음에 물리조에 5개 전업이고 그리고 물리하고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1개 전업이 있습니다. 이래서 모두 10개 전업을 조선족 애들을 대상해서 또 모집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학교는 길림농대. 길림농대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면 乡村振兴이라고 이런 특설 부문이 있습니다. 이래서 모두 이렇게 117명, 우리 길림성에서 177명 모집하는데, 농촌 호구 학생입니다. 농촌 호구 학생들 대상해서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림농대도 역시 올해 확대 모집이 100명입니다. 이 길림농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创新班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들어간 애들은 조리 실험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뽑는 거는 입학해서 세 번째 학기에 2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농학 쪽으로 정말 흥미가 있고 이 공부에 흥취가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0: 전업만 잘 선택하면 정말 앞으로의 보장이 아주
1: 그렇지요. 그래서 길림농대에서 우리가 제일 희망이 좋다는 이 전업은 동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우리 본과는

0: 정말 좀 존대하게 볼게 엄청 힘듭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길림농대에 붙은 다음에 본과에, 그 다음에 속사를 길림대학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길림농대 동물 이야기라든가 식물 보호라든가
1: 네.
0: 예, 이 전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1: 예, 그래요. 선생님께서는 뭐 다년간 교육 현장에서 사업을 해오셨고, 또 수험생들이 대학 지망을 작성하는 것도 많이 지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학 지망을 작성할 때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할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주의할 점이 엄청 많습니다. 예.
1: 네.
0: 그 가운데서 그냥 전형적인 걸로 몇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선택한다 할 때는, 취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내가 전공을 선택한다 할 때는 직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예. 이래서, 우선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려해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학생이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1: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한, 예.
0: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1: 예.
0: 또 어떤 학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예,
1: 맞습니다.
0: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성격 유형이라든가,
1: 예.
0: 직업 흥미라든가, 예, 능력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꼭 받고 진행해야
1: 네.
0: 합니다.
1: 무턱대고 잘 나가는 전공이라고, 전업이라고 해서 그 학생한테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예. 저희한테 정말 이 학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1: 네.
0: 5년을 이학 공부를 해놓고 지금 안 하겠다는 학생이 몇이 있습니다.
1: 아, 그 힘든 공부를요.
0: 너무 아쉽습니다. 예,
1: 예.
0: 그러니까 그냥 어느 직업, 어느 전업이 앞으로 뭐돈잘 번다,
1: 네.
0: 취직하기 좋다 해서 예, 그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适合自己的 才是最好的.
1: 맞습니다.
0: 예,
1: 또 좋아하는
0: 그렇습니다.
1: 일을 해야 재미있고 또 장기적으로 할수 있다고 하지
0: 예,
1: 않습니까?
0: 그래야 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해야 할 거는, 우리 길림성에서는, 그러니까 24년도부터, 대학 입시 개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1: 네.
0: 평행 지원 모식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分수 优先 준순 志愿
1: 네.
0: 이룬 토당 이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차피 점수는 첫째입니다.
1: 네,
0: 그리고
1: 그렇죠.
0: 두 번째가, 지원을 따라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쓰는, 지망을 쓰는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1: 맞죠.
0: 예. 그래서 여기에서 실례를 든다면, 522.104조에서의
1: 네.
0: 522점 맞은 애가 첫 지망을 심리학, 두 번째 사회학, 세 번째 신문학 썼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488점을 맞았는데, 첫 지망을 사회학 썼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488점 맞은 동무가
1: 가게
0: 사회학에
1: 되죠.
0: 가게
1: 예.
0: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망 순서에 대해서 꼭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 고민을 잘 하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0: 예,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제일 앞에다 놔야 됩니다. 예,
1: 맞습니다.
0: 지망을 쓸 때.
1: 예.
0: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1: 예.
0: 베이징 리공, 예, 항공학대 이런 쪽으로 법학 쪽으로 간다.
1: 예.
0: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처음에 갈 때가 법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1: 네.
0: 사회科学实验班에 들어갑니다.
1: 아.
0: 예, 그러니까 专业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이 시험반은 1년 동안 공공과목만 배우게
1: 예.
0: 됩니다. 법학을 안 배웁니다.
1: 그럼 그 1년이라는 시간을
0: 예,
1: 낭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혹시 정말 법학을 제대로 배우기 쉽고, 그리고 정말 출국해서 크게 되고 싶은
1: 네.
0: 학생들이라면 꼭 학예 내더 외주를
1: 네.
0: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전업 방향이 완전히 선명한 애들이 있습니다.
1: 예.
0: 나는 딱 건축학. 그러면 총하지 말아야 됩니다.
1: 네.
0: 예, 총하게 되면 우리가 웬시어 전예주기 때문에
1: 예.
0: 퇴직당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1: 아,
0: 예,
1: 예.
0: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축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1: 네. 원하는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0: 확실히 나는 어느 전을 뭘 하겠다 할 때는 총하지 말고 온당하게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이 전업이 과연 어느 학교가, 어느
0: 예,
1: 대학교가,
0: 내한테
1: 예.
0: 내가 거기에 붙을 수 있는 학교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네, 무조건 북경 가겠다고 해서 전업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예. 그리고 전업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하지 않은 애들, 않는 애들은 총회도 괜찮습니다. 학교를 그래도 뭐 정말 어떨꾼이 사람 죽인다고 어떨꾼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근데 여기에서도 또 주의할 점이 뭔가 하면 학습이 너무 바쁜 전업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예, 학습이 바쁜 전업을 선택했다 할 때는 가서 과커를 하게 되면
1: 견제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0: 졸업하기도 힘들거니와 토이면 못 봤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석사를 시험 치기보다 그래도 투면 받아서 가는 게쑥
1: 네,
0: 쉬우니까
1: 맞습니다.
0: 공부가 난도가 너무 높지 않은 그런 전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산에서 큰 나무가 되라.
1: 맞습니다.
0: 큰 산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주바오에서 첸시밍이 못 들어갈 바에는
1: 네,
0: 아이오요에 가서
1: 맞습니다.
0: 첸우밍에 들어가서 뽀얀 받으면 더 좋은 학교로 갈수
1: 더
0: 있습니다.
1: 사기 나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0: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림농대, 길림대학, 그다음에는 청와대학 북경대학도 박사로 갈수
1: 네,
0: 있습니다.
1: 한발한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내가 가고 싶은
1: 또 요구가 있을 수
0: 예,
1: 있죠.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과 성적 요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어 전업을 한다 할 때는 6년 동안에 10만 명을 확대 모집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인공지능과 댄스신시 예, 이쪽입니다.
1: 인공지능은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는.
0: 두 번째가 항공 항태 위 하양 세 번째가 생명 건강 위 이요. 예, 지금 이 건강에 대해서 모두 중시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100세
0: 그러니까.
1: 시대기 때문에 또 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죠.
0: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와 교차학과. 그러니까 기초라는 거는 그냥 수학, 물리, 화학. 이쪽 리과 쪽입니다. 이래서 주요하게는 보면, 공과. 예, 공과 쪽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 왕국이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모두 다, 나라의 국가의 전략 요구에 따라서 증설한 전업들입니다.
1: 그래요. 전국 대학에서 학과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 폐지하는 전공, 그리고 새롭게 개설하는 전공이 속속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수험생들이 주목해야 할 신설 전공, 어떤 것들입니까?
0: 올해 우리나라에서 본과 전업을 38가지를 증가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본과 전업이 모두 883가지가 되었습니다.
1: 맞네요, 엄청.
0: 많습니다. 이 폐지된다는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학교에서 폐지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증설합니다. 그 전업이
1: 지역에 따라
0: 나빠서 폐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의 정황에 맞지 않아서 다른
1: 맞습니다.
0: 전공을 증설하기 위해서 이걸 폐지하고 다른 걸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간혹 뭐 시대 발전에 따라서 도태되는 그런 전업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폐지되는 건 딱히 뭐 도태돼서 폐지되는 건 아니다.
0: 아닙니다.
1: 그런 거죠.
0: 아닙니다. 그래서 38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술치료,
1: 예술치료요?
0: 이런 전공이
1: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0: 처음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인재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주요하게 지금 그 자폐증, 그다음에 认知障碍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림, 음악, 무용 이세 가지를 결합해서 치료하는.

0: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1: 예술치료요.
0: 예예 예, 그래서 저걸로 우리 보면 애들이 어려서 그림에 많이 배운 아들이 많습니다. 그림 배우고 뭐 춤도
1: 네,
0: 애들이 어려서부터 잘 추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춤도 그렇고 음악에도 흥취 있고 지금 애들이 음악 듣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에 그래도 내가 소질이 있다 할 때는 이쪽으로 지망을 선택해도 앞으로 전망이 엄청 좋을 것
1: 또 새로운
0: 같습니다.
1: 전공이기 때문에 또
0: 인재가 너무 모자랍니다.
1: 그래요. 어찌 보면 기회지 않습니까? 이런 게.
0: 맞습니다.
1: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신흥 전공들은 대부분 리공계 쪽에 좀이 편중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2026년에는 물리조합 전공 적용률 90% 초과라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많은 역사조합 수험생들이 진로 선택에서 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조합 수험생들에게 깊이 있게 파고들거나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선택지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성적이 좋은 역사조 학생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목 선택을 할때 원래대로 하면 성적이 좋은 애들이 역사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냥 리과 공부가 힘들어서 그래서 역사조를 선택한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역사조라는 거는 원래대로 하면 책보기를 엄청 좋아해야 됩니다. 책보기를 원래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래, 초중 3학년, 2학년 이 학생들이 이제 고3에 와서 과목을 선택할 때 내가 공부가 힘들수록 물리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증가된 전업이 법률영어 있습니다.
1: 법률 영어요.
0: 그러니까 국제법 인재가 많이 필요됩니다.
1: 특히 우리 국내에서 그런 인재가 엄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0: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 법률영어 성적이 좋은 애들은 여기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수요되니까 올해 이런 전공을 증설했습니다.
1: 법에 관심 있고 또 외국어,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0: 역사조의 학생. 그리고 작년부터 역사조에서 중의학을 또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흥미 있는 아들은 중의학 쪽으로 이 진구 투이나 취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선택해도 되고 그리고 특히 남자 애들 호리학을 하면 좋습니다. 호리학을 혹시 역사조에서 모집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변대학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사조지만 호리학에 가게 되면 본과만 졸업해도 남자 학생들은 산자유엔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리
1: 요즘 병원 들어가기도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0: 힘듭니다. 근데 이 호리하는 힘이 좋은 사람이 필요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특히 남자 학생들 이쪽으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1: 좀
0: 그리고
1: 우세다 그런 얘기겠죠.
0: 자꾸 이 지금 뭐 핸드폰에 번역기 나와서 쇼위중 배워도 쓸데없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1: 그렇죠.
0: 그래도 쇼위중 배우게 되면 우리 중국이 지금 레양할 때 얼마 많습니까? 레양할
1: 맞습니다.
0: 곳이 거기에 가면 외국에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반야语나 배워가지고 거기가 가이드 해도 돈을 돈만 엄청 잘 법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떠도는 말을 믿지 말고 그래도 쇼위중 배우면
1: 그렇죠. 외국어에 관심 있는 그런 친구들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0: 언어에 전부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난 학생들이
1: 맞습니다.
0: 많습니다.
1: 그리고 요즘 보면은 뭐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그런 젊은 어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우리 조선족은 일본어로 배우기 쉽지
1: 쉽죠.
0: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가면서리 자기들로 자습해서 일본어를 그부 다 땁니다.
1: 제2외국어로 또 선택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0: 맞습니다.

0: 예. 이래서 사범 류도 한 가지입니다. 사범 류 우리 여기가 지금 학생이 많이 줄어드는데 남방도 줄어들긴 줄어들어도 남방은 그래도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방에는 사립학교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범 쪽으로 공부해서 남방 쪽에 뭐 사립학교 같은 데도 취직해도 괜찮으니까 사범도 선택하면 결국 사업을 열에 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우리 쪽은 뭐 선생님이 이제 남아돈다고 그리고 조선족 학교 다닌 학생들이 하는 말 겨우 하자면 힘들지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예, 4년 동안 열심히 배워가지고 예, 남방 쪽에 가서 교사 직업을 해도 좋을 것
1: 그래,
0: 같습니다.
1: 요즘 또 우리 고향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적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곳에 가고 싶으면 그곳에 맞는 그런 전업을 선택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치자면 그래도 중문, 중문계 법학 이쪽이 우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AI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제일 필요된답니다. 그러니까 중문 쪽도 너무 좋습니다. 찾자면 기실은 많습니다.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망 선택함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0: 맞습니다.
1: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초생 그 젠장을
0: 젠장.
1: 많이 공부해라.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 여러 지역에서 요즘 직업교육 본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 또좀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0: 근 5년 사이에 우리 직업교육 쪽으로도 143개 전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일 뜨거운 디쿵징지, 인공지능,
1: 저공경제.
0: 양로, 토위, 이런 전공들이 다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쪽으로 우리 근 5년 내에 취업률이 90%입니다. 그리고 조금 소질이 높은 그런 직업대학원은 95%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춘 汽车职业技术大学 여기는 그냥 다 이치로 들어가게 되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1: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동차 공장이라고 할수 있죠.
0: 그리고 深圳职业技术大学呢，엄청 좋습니다. 점수도 높습니다. 그리고 天津中德职业大学취직이 엄청 좋습니다.
1: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 교육 본과 일반 본과 학력이 동일할지 다들 그런 좀 시선 때문에
0: 동일합니다. 2022년에 우리 나라에서 직업교육법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직업 본과와 일반 본과가 똑같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들 학생들보다도 가장분들이 지망을 쓸때 보면 야, 그래도 고중 다녔는데 어떻게 직업 고중 애들이 쓰는 직업 대학을 쓰는가
1: 어쨌든
0: 이럽니다.
1: 직업 교육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특히 우리 여기는 편견이 큽니다. 근데 큰 도시에 가면 그래도 취직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취직해야 먹고 살죠.
0: 취직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 그래도 그 본과선에서 말랑말랑한 애들은 직업 대학 쪽으로 선택해서 취직이 보장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조기 모집에서 대학에 녹출된 학생은 다음번 기회 그 모집에 참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0: 없습니다.
1: 그렇죠.
0: 저기 모임에 합격됐으면 그냥 록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본과 P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모집 TCMP를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1: 그러면 조기 모집에서 녹출되지 못했다면 다음번에는 그 모집에 영향이 있습니까?
0: 없습니다.
1: 아, 괜찮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조기 모임이 끝난 다음에 녹취가 네. 끝난 다음에 그 아래 봉과 B를 시작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B하고 B 사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 그러면 모두 몇 개의 지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0: 티첸 P에는 한 개 지망에 6개 지원 네. 쓸 수 있고 봉과 P에는 40개 지망에 한 개 지망이 6개 전업을 쓸 수 있습니다.
1: 네. 예. 목전 우리 길림성에서는 평행 지망 모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떤 모식인지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0: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분수 유신 준循 지원 이론 토당 이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말과 같이 이 원칙과 같이 점수가 우선입니다.
1: 네.
0: 예, 점수 높은 애들부터 뽑는데 지망이 또 내가 첫 지망을 썼나 두 번째 지망을 썼나 첫 지망 애들이 내가 첫 지망을 아까 그 사회학 네. 사회학 쓴 애들처럼
1: 네, 네.
0: 내가 사회학을 먼저 썼다면 첫 지망 쓴 애들이 모집이 끝나면 그 아래는 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할 게 그냥 지망 순서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녹취당합니다.
1: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예, 내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투의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1: 네.
0: 신체 요구도 봐야 되고
1: 맞습니다.
0: 당과성도 요구도 예. 봐야 되고 그리고 부총 표지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1: 네.
0: 예, 이걸 안 쓰면 투의당 당할 위험이 엄청 큽니다.
1: 예.
0: 예, 예, 예.
1: 그럼 평행 지원의 지원 비례가 105%를 초과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에서는 탈락 안 시킵니다.
1: 네.
0: 예. 어떤 애들이 탈락되는가 하면, 내가 이 학교 이 점수선에는 들어갔습니다.
1: 네.
0: 당연히.
1: 네네.
0: 근데 내가 쓴 이 전공이 이 학교에서 점수가 엄청 높습니다.
1: 예.
0: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이 애가 후총 표지를 복종하여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 그냥 퇴당입니다.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택할 때
0: 예.
1: 잘 해야 되겠네. 잘못하다간 그 12년간의
0: 예.
1: 그 노력이
0: 예, 예.
1: 물거품이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다 끝난 다음에 모집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개 피 한 개 피씩 모집이 끝나고 정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모집 안 된 그런 부문에 다시 모집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거나 그러자면은 뭐
1: 네.
0: 그 이듬해에 다시 시험치에서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1: 특히 어떤 전업에서는 그 전업을 지원한 학생만 모집한다 이런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0: 예예
1: 예.
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총 표지를 써도 내 이 전업을 선택한 이상
1: 네.
0: 이 전공에는 절대 안 붙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이런 전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딱 이 전공에 흥미가 있는 애들만 받겠다.
1: 네.
0: 그 시험은 토핀, 변원지구 그리고 민족지구 그래서 우리는 8개 현시가 다 포함됩니다.
1: 네.
0: 다 포함되는데 무조건 농촌 호구 학생이고야 신청할 수
1: 예,
0: 있습니다.
1: 신청할 수 있겠죠.
0: 예.
1: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선생님께서도 지금 오늘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하고 오셨는데요. 벌써
0: 예.
1: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예.
1: 마지막으로 이 예. 복잡하고 방대한 입시 정책과 또 전공 정보 속에서 그 수험생들에게 어떤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0: 정말 이 대학 입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참가해봤으니까
1: 네.
0: 그 긴장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냥 시험 한 장으로 운명을 결정한다고 예예 할 만큼 대학 입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긴장할수록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할수록 생각이 안 납니다.
1: 맞습니다.
0: 예.
1: 특히 요즘 이 정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0: 예. 그래서, 불안감이 없어야 됩니다.
1: 네.
0: 그냥 내가 이 12년 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냥 나를 내절로 나를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험에 참가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누구나 뭐 잘해준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불안감을 가집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예 너무 잘 헤매기느라 하지 말고
1: 오히려 부담이 되죠.
0: 예, 평소에 먹지 않았던 물건 절대 먹이면
1: 네,
0: 안 됩니다. 그리고
1: 맞습니다.
0: 자극성이 강한 물건도

0: 절대 먹이면 안 되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
1: 네.
0: 예, 요새는 뭐 공부가 들어가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요새는 그냥 휴식, 예, 휴식을 잘 시키고, 준비물, 예,
1: 네.
0: 준비물을 가장분들이 꼭 학생과 함께 잘 챙겨가지고, 신분증, 예,
1: 예.
0: 중考证, 예.
1: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게 오히려 요즘에는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0: 예, 머리를 비워야 됩니다.
1: 고려해서 수험생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허영실, 방송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8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에서 도시와 농촌의 발전이 불균형한 것이 최대의 불균형이고 농촌의 발전이 불충분한 것이 최대의 불충분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조정하기로 결심하고 공업으로 농업을 반포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9차 당대회에서 향촌지능 전략을 실시한다고 제기한 것은 다름 아닌 전반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대화 행정에서 도시 비중이 늘어나고 농촌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객관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14억에 가까운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업화와 성진화가 어느 단계까지 발전하더라도 농업은 농업 나름대로 발전할 것이고 농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도시와 농촌은 장기적으로 공생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객관적인 법칙입니다. 설령 우리나라의 성진화률이 70%에 달한다 하더라도 농촌에는 여전히 4억이 넘는 인구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현대화 행정에서 4억이 넘는 농촌 인구를 빠뜨린다면 나중에는 도시는 변화하지만 농촌은 피폐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의 집권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농촌 개혁을 통해 개혁 개방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향촌 진흥을 통해 도농 융합 발전과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2. 일관하게 향촌 진흥 전략을 실시하는 것을 신시대 삼농 사업의 차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향촌 진흥 전략을 개괄할 때 어디까지나 농업과 농촌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고 산업 융성, 생태 쾌적, 삼농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끼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많은 정력을 기울여 큰 진전을 거뒀습니다. 현재 전국의 주요 농작물 경작 파종, 수확 작업의 종합기계화 수준이 이미 65%를 넘어섰고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 진보의 기여도가...

우리 거슬러서 그림 같은 700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0: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1: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네는 떠나가는 것만도 쉽진 않아서 정인군자의 무리들이 걸핏하면 너는 사람에게 이듬해 부임한 총장은 신당으로서 마차에 앉아 시무보를 보았고 한문시험도 직접 냈는데 교원들이 내는 문제와 아주 달랐다. 한 번은 워싱턴론을 출제를 했는데 한문교원들은 몰래 우리한테 와서 워싱턴이란 무슨 물건인가고 물었다. 새로운 책을 보는 풍조가 일면서 나도 중국에 천연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요일에 성남에 가서 사왔는데 백지로 된 두터운 석임판 책이었고 값은 500문이었다. 펼쳐보니 아주 잘 쓴 글이었는데 시작은 이러했다. 학슬리는 혼자 방 안에서 잉글랜드 남쪽에 위치한 산을 등지고 들을 바라보았다. 문 밖의 경치는 마치 기구 아래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2000년 전을 생각하니 로마 장군 케자르가 오기

신문을 열람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심호번은 물론 역학회 편도 있었다. 그 책면에 쓰여 있는 장경림의 인류의 글자체는 파랗게 인쇄되어 눈길을 끌었다. 예, 너 이건 아니다. 이 글을 가지고 가서 읽어봐. 베껴서 읽어보란 말이다. 친척집의 한 로선배가 나를 엄숙하게 꾸짖으며 신문 한 장을 주었다. 받아보니 신 홍교 무릎 꿇고 아뢰는 바 따위였는데 그 글을 지금은 한 구절도 기억할 수 없다. 어쨌든 강유유의 변법을 탄핵하는 내용이었다. 그것을 베껴 썼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도 스스로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나면 과자나 땅콩, 고추를 먹어댔고 천연돈을 보았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만나요.

네,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용서를 하다 보면요,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네, 나만의 멋진 삶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며느리와 사위는 혈육의 자식이 아니고 법안의 자식입니다. 시부모와 처부모도 법안의 부모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가정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법도 맞추어 살아야 우선은 집안의 권위가 섭니다. 그러나 법대로 살자면 정의나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언행은 거리가 멀어지고요. 순종, 복종, 뭐 책임 완수 같은 이런 긴장의 언행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편안함이 없어서 불편한 감정의 수가 높아지면 언제든지 법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 가정의 법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내 마음의 법으로 개혁을 한다면요. 효력과 같은 사랑이 샘솟아서 법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기필코 나가지 않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 법도 지키면서도 그것을 사랑으로 지켜나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임향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 장미야.

네, 한마디 말은 말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빛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익은 말 한마디는요, 이를 위한 거대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전쟁은 한마디 말에 의해서 짧게 끝나고, 한마디 말은 그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독을 버터와 꿀로 바꾸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말을 성숙시키십시오. 익지 않은 그 생각을 보류해야 됩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혀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상황에서나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해야 되는 말인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의 기분은 어떨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좋아하는 일인데요. 책을 좋아하는 마음은 곧 글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시간과 돈을 아껴서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책을 사고 또 그 책을 자기만의 책장에 꽂아두고 틈틈이 읽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누구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일 겁니다. 네, 물론 지식의 양과 가지고 있는 책의 양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신이 사모은 책이 자신의 구석방에 한 권 한 권 쌓여간다면 또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기에 말입니다. 어쩌면 책은 더 이상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해주는 삶의 이정표 같은 것이 아닐까요? 네, 우리 음악의 향기 코너에 또 많은 애청자분들은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눈이 어두워서 이젠 책을 볼 수 없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좋은 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키워간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강화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희망도 행복도 너에게.

내 사람은 누구나 좋은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커다란 집? 네, 모르긴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지어 살다가 가는 것은 저 조그만 산새들이 아닐까요? 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집은 커다랗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저 산새의 집처럼 깊은 데 숨어서 마음이 한없이 편안한,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도 넉넉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화려한 집에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장실 두 개, 방이 아주 크고 거실도 아주 큰 화려한 집에서 사는 사람도 매일 다툼이 지속되고 행복하지가 않다면 그게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작은 집에서 살아도 네, 한 가족이 서로 지지고 볶고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게 가장 좋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구려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애단로 연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睡觉。
1: 现在是午夜11:30，别为疲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2: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9:30，你在等着谁的信息？闭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达。

0: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